이 해답의 열쇠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운전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면 답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해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열쇠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주목할 때입니다.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쓴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한 달 만에 새벽 기도 인도하며 함께 기도하기 위해 새벽을 깨운 성도들이 귀하여 감사로 주님 부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잠시 머뭇하다가 출발합니다. 노회원 서기로 있는 동안 노회원 목사님들의 애사에 가능한 한 참석하여 위로하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찾아갑니다. 처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끄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의 길을 새겨봅니다. 지난 안식월을 돌아봅니다. 참된 안식은 몸의 편함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닫게 하신 안식월입니다. 어쩌면 교회 사역은 내려놓았으나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고 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와 사역의 균형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주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기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노회원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계획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돕는 손길이 참 감사합니다. 만남을 통해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목회하는 아름다운 노회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돕는 손길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돌아보며 주님 주신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연락 주신 동역했던 교구 간사 권사님의 건강하신 목소리 들으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서는 마음이 새로우니 감사합니다. 장례에 조문하며 목사님과 지역교회 안수집사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 모임으로 연락 주고받으며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실수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친구 선교사 몸이 회복되어 국내 기독교 연구소 연구 교수로 청빙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안식월을 보냈는데요. 안식월이 우리의 육신의 편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내 안에 주님과 풍성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 주님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와 교회의 사역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평안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교회 사역에 동력을 얻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예람 50의 찬양입니다. 비 준비하시니.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장로님이 쓰신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성전에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새벽 야간 작업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주님을 부릅니다. 어머니 치아가 두 개가 흔들려서 통증이 있다고 틀니를 빼고 식사를 하십니다. 음식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것 같아 아내에게 어머니 모시고 치과에 다녀와 줄 것을 부탁합니다. 회사 다니는 나보다 더 바쁜 아내가 오늘이 시간이 된다 하여 아침부터 일찍 서둘러 시골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던 치과에 갔는데 휴진 날입니다. 내일은 셀 모임이 있다 하니 내가 다녀와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부모님한테 참 잘합니다. 표현은 잘못하지만 많이 고맙습니다. 콩 심어야 하는 시기가 늦었다고 어머니가 애타하십니다. 경운기로 밭을 털고 관리기로 고랑치고 비닐 덮고 하려면 혼자 하면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머니는 내가 회사 다니는 걸 아시는지 낮에 잠깐 올라와서 하고 가면 좋겠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말씀만 하면 되는 줄, 점심시간에 올라가서 빨리빨리 작업 마무리하고 4시 회의 전까지 내려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네요. 어머니 팔순 순서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속으로 조금의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정해진 거니 괜히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수정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알람 소리에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를 일찍 시작하지만 피곤치 않음에 감사합니다. 콩을 심을 수 있게 밭일을 마무리하고 어머님이 다행이다 하시며 좋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엔 테니스, 퇴근 후 러닝, 아내는 몸을 혹사시킨다고 나무랍니다. 오늘은 무리를 했는지 목소리도 변합니다. 진심 걱정해주는 아내가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동 일기가 생활의 일부가 되어 피곤함에도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일기를 읽으며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그 모든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행하는 그와 같은 예수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족과 교회에 흘러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도전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미 50으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 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예수 동행 일기 어플을 통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면 편리하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폰을 가지고 다니며 그 앱을 열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일기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열어서 그 일기를 또 다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과 일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눔방을 만들어 지인들과 함께 예수동 일기를 함께 나누며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동 일기의 이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함께 머물러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나의 하루의 삶이 그러했는가 점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의 도구인 겁니다. 예수동의 일기로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의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의 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24시간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복된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히즈 워십의 찬양으로 깊어진 삶의 주께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은혜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동의 일기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김천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용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보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삶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근거입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근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근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면 잠자는 자, 이들은 죽은 성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성도들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할 거거든요. 성경은 그들로 망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리라. 이걸 보면 뭘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만 보아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자리라. 근데 오늘날은요, 성도들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세상 사람보다 조금도 불쌍하지 않는 삶을 살거든요. 오늘 대부분은. 근데 이제 반대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셨으면 이제 그 삶은 심각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그 외에 믿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잖아요. 성화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는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신념, 이제 영어로 belief라고 그랬는데 belief란 말은 믿음이라 그 말인데 그 저자는 신념으로 번역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그들에게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 신자들에게. 그것은 초대교회는 매우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서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확신했고, 따라서 자신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음을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이러한 성도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확신, 이것이 그것을 지켜보던 이교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이건 여러분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사느냐고요. 이게 이론에 불과한 거죠. 죽은 정통주의. 하나님의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승리가 우리 삶 속에 경험적으로 전혀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목표를 가지고 그 토대로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서의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말로는 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손해 날 거 없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큰 두 번째, 성령이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근거이고요, 성령이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장막집은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장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걸 말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서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부활, 그리고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큰 세 번째, 사실 이게 오늘 살펴보는 이제 주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그 바탕을 깔았고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게 명확하거든요.

물론 요한복음에서 보아도 명확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우주적 역사의 중심에 함께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의 목적인 구원을 성취합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예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모든 창조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예시대를 지배하던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역시 모든 창조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이고 그분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태생 시작 첫열매라는 것이고요. 이걸 보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을 첫 태생과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자세히 보시죠. 그는 예수님 가리킵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선 여기 보시면 먼저 나신 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에 이 말은 첫 태생이란 말입니다. The first born, 첫 태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태생입니다. 첫 태생입니다. 즉 다가올 새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다가올 새 세상. 다가올 새 세상이란 말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다가오는 세상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뭐죠? 완성될 텐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지속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창조 새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첫 태생이라는 말은 바로 이 다가올 새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첫 태생. 그러나 첫 태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나셨다는 의미의 말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예수님의 첫 태생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새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은 길을 여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로 거기에 오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미래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청하시는 그 길을 여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까 읽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또한 뭐라고 표현하는가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근본이시요 그랬잖아요. 이 근본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 beginning. 그런데 이 단어는 부활과 연관 지어서 나옵니다. 아까 본문에서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근본이 된다 함은 그리스도의 선제성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 구절은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eginning. 그런데 헤르만 리더버스라는 귀한 학자는 이 beginning이라는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중요성을 다 담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단지 그리스도가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순서의 관점에서 첫 번째이거나 시작을 형성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되지만 오히려 그는 새로운 길을 연 선구자이자 계시자였다. 위대한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부활, 더 나아가 모든 창조세계의 부활, 그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 위대한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 태생이건 시작이건 다 그러한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세 번째 이미지는 천년열매라는 이미지인데요. 그게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얘기죠. 요한복음, 고린도전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종말론적 추수의 첫 열매, 그러니까 시작, 추수의 첫 부분으로서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란 말은 시작, 첫 열매로서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합니다. 더 나아가 첫 열매에서 전체 추수가 가시화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는 다가오는 추수의 확실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길을 여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6장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성취된 죄의 패배에 참여하고 자신의 부활로 성취된 새 창조의 시작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작은 네 번째, 십자가와 성령이 그 삶을 사는 자원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같이 갑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그 삶을 사는 자원이죠. 제가 마치면서 빌립보 3장을 다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 설교 때도 수없이 많이 살펴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에게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살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운명을 결정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 3장을 보니까 또 한 면이 더 새롭게 이해됐어요. 그 전에 잘 보여지지 않던 3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손해로 떨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보면 가로로 열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음

부르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라. 우선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이제 다 여러분 살펴봐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간절하게. 그 부활의 권능의 실제를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최근에도 살펴봤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생산과 분배의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죠. 그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생산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창조 세계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려면 이게 분배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누가 참여해야 되느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 동역자를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 일에 참여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고난이 따르죠.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더 알기 원한다. 그렇게 갈망하고 있잖아요. 갈망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제가 그 과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시 말하면 고난의 동참함으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만큼 원하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아 그걸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이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의 동참함으로 그 결과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그 보증이라고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는데 말은 그걸 삶에서 경험적으로 실제로 경험하기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고난의 동참함으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얻어낸다는 게 아니라 아까 고린도서 3장과 연결을 전체를 본다면 저는 그 부활의 삶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걸 통해 결정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도 달려간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이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유업 부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성령이 보증이신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까지는 많이 말해요.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승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나 어두워져 있는, 그리고 말도 안 되어지는, 아까 그두 가지 그냥 팩트만 많이 말하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그새 창조 세계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뿐만 아니라 그새 창조 세계를 위한 공동체로,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영원에까지 미치게 될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초대교회는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그 교회가

0: 뭐죠? 어떤 민족의 교회였든지 그 교회 분포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었지 상관없이 그들은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그 새로운 세계 건설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비 신자들을 3년 동안 교회가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훈련시키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표와 이해와 가치와 자세 그렇게 그걸 재사회화라고 말하죠. 그렇게 그들이 가치관이 성경 말씀의 가치가 새롭게 형성되고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돌이켜지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 믿고 그 최종적인 승리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우리 모두가 더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1년 12달 중 성장이 가장 왕성한 달을 꼽으라면 아마도

바로 이달 7월일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시인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죠. 그 축복의 시간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굳세다가도 때로 바람 앞에 갈 때처럼 흔들리기도 하죠. 성장과 시련을 함께 겪곤 합니다. 풍부한 햇볕이 생명을 잃까요 보다가도 어느 순간 태풍이 몰아치는 자연이지만 산천 초목은 푸르기만 한데요.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길고 깊은 뜻 안에 있으니 우린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견디어낼 뿐입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을 겁니다. 피아오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9507님 사연이에요. 몇 주 전 저희 시어머님 81세 생신이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주세요. 9507님, 와, 제가 이 시간 사연 함께하면서 야, 역시 성도는 다르다 이런 말씀 자주 하게 되는데요, 9507님 사연에서도 똑같이 느꼈어요. 이야, 시어머니 81세 생신이셨는데, 야, 이렇게 축하 사연 신청곡 또 함께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와, 여러분 오죽하면 이제 10월대라는 말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니 이제 뭐 시자가 들어가면 뭐 모두 다 싫어진다.

하면서요. 아, 근데 시어머니 생신. 어, 근데 또 시어머니가 이제 81세. 아, 네, 연세 높으신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며느리 둔 시어머니들. 네,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해드리는 그 모습들을 제 머릿속으로 쫙 그려봤거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아, 찬양 또 함께 하면서 또 그 시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구나. 머릿속에 막 그려지면서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주 안에 산다는 거네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예라 모십 앨범 중에서 함께합니다.

네, 이 예배 당에 모여서 여기에 모인 우리 네, 찬양 네, 함께하는 거 너무나 은혜롭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이 찬양 함께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 방송 함께하면서 여기에 모였다 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함께 했던 찬양이었습니다. 0689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쉬는 날이고 비까지 오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새벽부터 쿠팡 단기 알바 나간 남편 픽업하러 왔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더불어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제 걱정 먼저 해주는 남편 사랑한다는 말도요. 0689님 네, 0689님 남편분 네, 사랑합니다 라는 말 전해달래요. 와, 너무너무 행복한 남편입니다. 아, 그리고 저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말 간지러워서 못해 그거 자랑 아닙니다. 네, 못하면 아니, 고쳐야죠. 네, 고치세요. 할 수 있는 네, 스타일로 바꾸십시오. 아니, 힘내봐야죠. 사랑한다 말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많이 위로를 얻고 있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진정 사랑의 마음 전하고 싶어. 아, 이런 말 해야죠. 여러분 목사님은요 하세요. 네, 저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네, 저도 포함해서 네, 말 좀 합시다 우리. 네,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네, 마음 알아주라고요? 네, 마음에 내 마음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 그것도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그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네, 말 듣는 게 쉽잖아요. 네, 부담 주지 말자고요. 네, 저 목사님 잘하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네, 그렇습니다. 아유, 얼굴 오늘 또 빨개지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도 대단하셔요.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쉬는 날이에요. 아우, 직장에서 힘들었어. 아유, 나 힘든 거 알아줘. 네,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서 TV 앞에 뒹굴뒹굴 하는 네, 그런 남편들이 세상 남편들 대부분 아니에요. 근데 또 더 보탬이 되겠다고 비까지 오는데 새벽부터 또 단기 알바 줄임말 뭐 다 아시죠? 아르바이트. 네, 요새 하도 줄임말을 짧게 이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아내는 그런 남편 또 픽업하러 비 오는데 또 차 몰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부부가 이러니 서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하,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것 또한 사실 다툼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걱정 먼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귀한 선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주위에도요, 7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면서요. 또 찬미라고 짓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0689님 소원 두고 기도하세요.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흡족하다는 것은요,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원만하고 편안할 때 갖게 되는 마음 상태죠.

이 기분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 안, 마음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환경은 믿음의 크기, 쉼 없이 다름질하는 의지에 있을 겁니다. 어차피 건너야 할 한여름의 강, 이제 시작인데요. 힘껏 전진해서 더위도 삶의 방해물도 능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노인팅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여름 특집 방송 서머 스페셜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서

꿈꿉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주일인 오늘,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늘 평탄한 길만 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고 폭풍을 만나고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겠죠.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결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이 시간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네, 첫 곡,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또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세상은 먼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아주 많을 텐데 그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드러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순례자의 노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리고 패밀리 워십의 소원, 손영진 씨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세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아쉐르의 예수 내 삶의 주인, 옹기장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왜 결혼한 사람은 서로 좀 닮아간다는 말들을 하죠. 아무래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삶의 모습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를 더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또 김대환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입니다. 아이자야 61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사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한 이유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죠.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너무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죽었지만 사실 어쩌면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 고백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두근두근 라디오 첫 찬양 들려드리며 시작합니다. 강찬의 슬퍼 마음 있는 사람, 원웨이 싱어즈의 샤론의 꽃 예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세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백기현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르는 곡이고요. 행복 송경민의 음성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하고 좋은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시대였고요.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어디서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 것이죠. 네, 인생길에는 좋을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지명연의 내 진정 사모하는 하민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시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곡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면 좌절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가문의 사람들만 좋아하신다면 절망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인물을 따지신다면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저부터도 다 해당되지 않네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집안 내력이 좋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매우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이고 기쁜 일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을요, 새 번역으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일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이 워십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흑암에 사는 백성을 보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조사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끝 찬양 들려드리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0: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흐르는 복음의 소리에는 언제나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곤 하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피어난 아세아 방송 개국의 기적 같은 순간들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꾼 뜨거웠던 부흥의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은혜로운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972년에는 아세아 방송 송신소 건물이 4월에 착공에 들어가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초대 송신소장으로 내정된 노먼 블레이크 선교사와 가족이 왔습니다. 8월에 드디어 스위스의 브라운 보바리 제품의 송신기를 비롯한 기재가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FEBC는 관세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관세가 장비를 구입한 값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FEBC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관세를 지불할 만한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신부에서는 1973년 4월 30일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시험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통일원의 김영선 장관이 통일원에서 방송 기재를 받아서 대공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아세아 방송에 20년간 기증하는 형식으로 이 일을 해결해 그 결과로 면세로 통관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송신기와 안테나 등 장비들은 통관 수속을 무사히 마치고 2월 28일에 세관을 빠져나와 3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제주 송신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 통일원이 서류상 방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방송을 하지 않고 지출되는 예산도 없어서 자꾸 감사에 걸리게 되자 통일원에서 아세아 방송에서 다시 가져갈 수 없냐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 장비들이 온전히 아세아 방송의 명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1973년 6월 26일 무선국 검사를 완료했으며 다음 날인 27일 전파관리국장 명의의 무선국 허가장이 나옵니다. 호출보호는 HLTA로 배당받았으며 운영 허용 시간은 오전 5시에서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로 총 14시간 30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고비를 넘긴 아세아 방송은 역사적인 개국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한편 1973년은 한국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 빌리그리암 한국 전도대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 연인원 320여만 명이 모이고 마지막 날에는 단일 집회 최대 인원인 11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명 5.16 광장이라고 불리던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그리암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한 목사가 통역을 맡은 가운데 설교자가 누구고 통역자가 누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일치된 설교와 통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2: Love one another.
1: 서로 사랑하라.
2: Love one another.
1: 서로 사랑하라.
2: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1: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0: 그동안 한국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딛고 연합을 통해 준비했던 이 대회를 통해 결신자가 무려 7만 2천여 명이나 됐으며 한국 교회의 부흥에 큰 촉매제가 됐습니다. 대형교회 출연이 이어졌으며 한국교회는 대형 집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후 74년 엑스플로 74, 77년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84년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빌리 그레이엄 한국전도대회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5일간의 본 대회 가운데 2일째 되는 날에는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한 밤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은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2023년 6월 3일 오후 3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남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주강사로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를 통해 6,44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을 넘어 부흥을 간절히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혔던 송신기가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으로 통관되고 이어서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웠던 1973년의 뜨거운 복음의 역사까지 참 가슴벅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전파를 보낼 길을 여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불가능을 넘어 세워진 송신기도 여의도 광장에 울려 퍼진 뜨거운 통역과 설교도 결국 영혼을 살리는 이 들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듣고 있는 이 방송 역시 그 은혜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은 전파를 타고 오르는 이 좋은 기별이 누군가의 귓가를 넘어 마음속 깊은 곳에 굳건한 믿음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며 살 것인가. 네, 이 세 가지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와 인생을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앞에 두 문제의 결과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 무엇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행복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곡입니다. 옹기장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아낌없이 주다라는 말은 우아하고 호화로운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 예를 들면 고급 호텔에서의 하룻밤, 깜짝 여행, 명품 같은 것이 떠오른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전을 마음껏 베푼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유형의 자산이나 세련된 광고에 나오는 사치품으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과 마실 물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거저 받은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 삶에 허락된 사람들,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일 같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축복의 증거이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왕의 아들딸임을 기억하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강원명님의 나는 주의 자녀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일생 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All My Days, 마라나타 싱어스의 영어 찬송, 그리고 이은정님의 바이올린 연주 찬송 내구주 예수님,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연이어 함께할게요.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내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함께할 때 행복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매 순간 선택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에이맨의 내 안에 있는 것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미국의 상징이라고 하면 자유의 여신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드의 작품인데요. 원래 미국의 줄 이 동상을 만드는데 프랑스 정부가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르톨디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며 20년이나 걸려 이 작품을 조각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여신상의 얼굴을 누구를 모델 삼아 조각할지가 문제였는데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많은 고심 끝에 결국 자신을 낳아 기르고 사랑해주신 어머니를 모델로 삼기로 결정하고요. 최선을 다해 조각하였습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 자유의 여신상은 바로 바르톨디의 어머니의 모습인데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더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모델로 하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인생 모델로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에게 먼저 인생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을 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멋진 인생이 될 것인데요. 주님을 본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와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클래식 화요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용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용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했어요. 먼저 김지혁, 이은경의 주와 함께 걸어가 볼래 들으시고요. 이어서 박종호의 음성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이은혜님의 그림 묵상집 천국의 숲을 통해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력의 바른 쓰임 나눌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창조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창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분해하고 결합하는 재조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재료의 기본 형태가 순수에 가까울수록 무한한 재창조가 가능해집니다. 재조합의 작업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게 되면 개인이 타인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영향력을 통해 명성과 재물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유의 밀도가 묵직해졌을 때 우리가 갖게 된 것들을 다시 헛것이 풀어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채움이 필요한 곳으로 말이죠. 어둠으로 해야 될 일은 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누군가의 필요 가운데로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작업에 대한 영적인 원동력이 솟아납니다. 창조력의 바른 쓰임은 타인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은혜님의 천국의 숲 중에서 창조력의 바른 쓰임 나누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어요. 앞서 나는 곡은 아이빅밴드의 하나님의 뜻 이루는 교회였고요. 이어서 나무에네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시편 133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 또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나눔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조화는 결코 서로 경쟁하거나 욕심 가득한 독점에 있지 않은데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삶의 축복도 어려움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일에 함께한 박용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빈의 음성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갈게요. 행복지기 박용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수정교회 박연식 목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럼 왜 교회를 다닐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또는 거짓 교리에 속아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복음을 믿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너무 쉬운 거죠.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값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헛되게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머리로만 믿거나 다 믿지 못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동네마다 막 전염병이 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감염이 되고 죽어가고 있었을 때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발견이 되어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 가난한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 페니실린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이 최근에 발명된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이니까 이 약을 사용하면 당신은 다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농부는 그렇게 좋은 약이면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얼마냐고 값을 물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공짜예요. 농부는 약값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가지고 약을 받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선교사의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약이면 무척 비싸야 될 텐데 공짜라고? 이야, 이게 싼 게 비지떡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약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발로 밟아버렸어요. 선교사는 농부가 자신의 집을 떠날 때 창문으로 가만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농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전염병에 걸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련한 농부는 생명을

건질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지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복음을 외면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농부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버려버린 농부처럼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영혼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오기 원하시는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평안하셨습니까?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는 삶이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고생하고 낙망하고 지치고 상황이 열악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나라 우리가 사는 지역을 걸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조선 순례의 길. 지난주에 로제타 홀, 네, 제임스 홀 선교사님 이야기 함께 하셨죠? 오늘 그 이야기 계속해서 마지막 편으로 나갑니다. 잠시 뒤에 이길재 선교사님 만납니다.

0: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함께 했어요. 이길재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그 선교사님 가정 삶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정말 전반적으로도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서 네네.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1: 네, 사역적인 이야기도 중요한데 그냥 사는 이야기가 그쵸?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어떻게 사명을 또 지켜나갔으며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요. 자, 그 평양 이야기 해주세요.
1: 네. 선교사님 가정이 평양에 집을 얻고 이주했던 당시에 네. 그 평양 사람들이 서양 여인을 처음 본 것 같아요.
0: 그리고 그렇겠죠.
1: 서양 아기도 처음 본 것 같아요.
0: 얼마나 신기했을까.
1: 그래서 평양 주민들이요. 네. 그 선교사님 가정을 보기 위해서 제임스 선교사님 가정을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했나 봐요.
0: 구경하고 싶었겠죠.
1: 네. 선교사님이 이거를 탁 이제

0: 센스 있게 캐치하신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 방문을 선교의 기회로 삼자라고 하셔서
1: 네.
0: 대문을 여셨대요.
1: 오.
0: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선교사님 가정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기록에 보니까 한 주간 놀라셔야 되는데 약 1,500여 명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 가정을 보려고 방문했다고 해요. 아주 그렇죠,
1: 관광지에서.
0: 관광이죠. 우리 왜 낯선 거 보면 계속 보고
1: 네.
0: 싶잖아요.
1: 얼마나 물밀듯이 들어오셨을까?
0: 뭐 지금 세대들이야.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 속에서
1: 네.
0: 살아가니까 이런 거 별로 뭐 느끼지 못하시지만 뭐 권사님 연배나 저도 그렇고요. 예전에 그 외국
1: 신기하죠.
0: 사람 동네에
1: 맞아요.
0: 오면
1: 다 구경 나왔어요,
0: 찾아서
1: 사실.
0: 구경했던 기억이
1: 그렇죠?
0: 저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스스로가 아주 좋은 선교 동원의 도구가 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에 보면 이 보고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따로 이거는 이렇게 글을 드리진
1: 네.
0: 않았는데, 구경 데이, 영어로 구경 데이라고 쓰셨어요.
1: 구경데이.
0: 그래서 매주 언제는 구경 데이, 그날은 선교사님들이 구경되어지는.
1: 아,
0: 그래서 조선
1: 그렇군요.
0: 사람들이 와서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1: 네.
0: 너무 많이 오니까 마당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 10명씩 끊어가지고 방으로 넣었대요. 그러면 로제타 선교사님이 그 아기 6개월 그
1: 네.
0: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사람들이
1: 아.
0: 와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어떤
1: 그렇죠.
0: 사람은 실제로 그 기록이 있어요. 아기를 이렇게
1: 찔러,
0: 눌러본 거예요.
1: 만져봐.
0: 아기가 울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랬대요. 어머, 사람 새끼가 맞나 봐. 막 이러면서 갔다는 기록이 이 아들이었던 그 셔우더
1: 네.
0: 선교사님의 그 조선해상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구경데이를 해가지고 선교 사역하셨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신생아 나면 얼마나 보호합니까? 네.
0: 그쵸, 그쵸.
1: 1년도 안 됐거든요. 그 구경대 1,500명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집에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0: 그거 정말 위험한
1: 아, 너무
0: 거거든요.
1: 위험한 거죠. 옛날 우리 금주막히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0: 사실은 이건 이제 아주
1: 네.
0: 개인적인 기억인데요.
1: 네.
0: 저희 아이가 둘째가 아들인데
1: 네.
0: 태어나서 이제 산후조리원 가시잖아요. 산모들이 이제 저희 선교사 가정이라고 한주더 있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주만 있으면 되는데 석주 동안 있게 되는 그러한 호사를 축복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1: 네.
0: 그곳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저 이제 손님들이 있고 저 아시는
1: 네.
0: 분들이 와서 아이 이쁘다고 안고 했는데 그 태어나는 날 저희 아이가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1: 네.
0: 그 검사 하느라고요 뭐 척수도
1: 그
0: 빼고.
1: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안 좋아, 아이들,
0: 그래서
1: 신생아들은.
0: 신생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제가
1: 그렇죠.
0: 그때 알았는데 뭐
1: 그렇구나.
0: 6개월이긴 했으나
1: 네.
0: 낯선 사람들이 와서
1: 지금
0: 아이를
1: 시점에서
0: 만지고
1: 보면
0: 하면
1: 우리가
0: 그쵸
1: 얼마나 진짜
0: 그쵸
1: 무례했는지, 그죠?
0: 사실은 뭐 이때 당시에 이런 재미난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1: 네.
0: 웃으면서 구경대회 하니까 웃으셨지만 선교지에서 당시 처음 평양에 갔을 때의 어려움도 선교사님이 고향에 보낸
1: 그렇죠.
0: 편지에서 그 어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폭도들이 닥쳐올지 알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도시의 10만 명 인구 중 외국인은 우리들 뿐입니다. 내 아내와 꼬마 셔우드를 아무런 보호책도 없이 이 편지를 보내러 갑니다. 아내하고 아들만 놓고 나오니까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이제 조선에도 복음이 전파될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하셨구나.
0: 네.
1: 진짜 매일매일.
0: 지난번 이제 청일전쟁 이야기를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서양인들에 관한 적대감이 가장 컸던 시기였잖아요.
1: 너무 위험한
0: 이 시기에
1: 시기죠.
0: 자신의 안전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갔다가 이제 그만 생을 마감했던 제임스 선교사님이시잖아요.
1: 네.
0: 아내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을 묻고 임신한 몸으로 돌진한 아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딸아이가 태어나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3년 만에. 1897년이었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선교사님은요. 여성 의료 선교 사역에 집중하세요.
1: 네.
0: 그리고 평양에서 사역하시다가 자신을 돕던 오석형이라는 분의

0: 딸아이가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1: 네.
0: 조선시대 시각장애인들, 뭐, 또 많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과 다르게 이게 이제 뭐, 무슨 조상의 문제, 뭐, 여러 문제들로 그 이유를 찾잖아요.
1: 네.
0: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인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을 중국으로 보내서 수화를 배우게 하시고요.
1: 네.
0: 그렇게 우리나라 특수교육기관을 처음 설립해서 운영하는 일도 평양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손길이 학교에까지 닿게 되는 겁니다.
1: 학교는 어떻게 회복하게 됩니까?
0: 선교사님 순직 이후에
1: 네.
0: 그 침체되어 있던 학교는요. 존 무어, 한글 이름으로 문요한 선교사님이 1903년 평양에 부임하면서 활기를 찾기 시작해요.
1: 네.
0: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숭이라고 하는 그 학교들도 이제 막 시작되던 때였거든요.
1: 네, 네.
0: 숭실대학교, 숭실중학교, 숭의여학교 등등이요. 근데 이제 처음 마련되었던 그 한옥 교실이
1: 네.
0: 이제 비좁아졌어요. 그래서 평양의 관리의 허락을 받아서 평양성 서문 밖 가마골이라는 곳에 2층 양육으로 학교를 건립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번에 학교 이름이 조금 더 멋있어졌어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깨닫는다라는 의미로 경물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짓습니다.
1: 네.
0: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의 학교 이름인 광성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1: 네, 광성학교라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신촌에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 동네에 있는 학교 아니에요?
0: 네,
1: 광성?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서강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1: 네.
0: 광성 중고등학교가 바로 경물학당 또 사숙으로 시작했던
1: 네.
0: 평양의 광성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학교예요.
1: 그렇구나.
0: 당시에 그 무어 선교사님은요. 이분도 이제 청년으로 왔고요.
1: 네.
0: 그 다음에 1905년에 레인이라는 선교사님과 결혼하면서 이제 아내와 함께 평양에서 선교사에 시작하세요. 요 시기에 이분들이 무얼 목격하냐 하면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분이 바로 이 문요한 무어 선교사님인데요. 그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의미를 글로 정리해 놓습니다.
1: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은연중 서양은 서양이고 동양은 동양이다라는 식의 그릇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동양과 서양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근거나 둘 사이에 어떤 유사성도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한국인들은 서양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체험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는 내게 두 가지를 깨우쳐 주었다. 첫째, 표면적으로 본다면 한국인들이 서양인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수천 가지가 넘지만 본질로 들어가 근본적인 것으로 따지면 서양인과 한 형제로서 하나라는 점이다. 둘째, 한국인들은 경건한 생활이나 기도에서 보여주는 단순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신앙이 풍부할 뿐 아니라 깊이가 있어서 서양인이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런 점을 배우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고백하고
0: 네.
1: 또 알려주시네요.
0: 그렇죠. 네. 스스로가
1: 네.
0: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이게 내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바꾸는 거는 쉽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글로 남기거나
1: 그러니까.
0: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1: 네.
0: 일이 참 어려운 일인데
1: 맞아요.
0: 또 그게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게 참 귀하죠.
1: 네.
0: 이러한 부흥운동의 현장을 목격하고 사역했던 시기 사실 안타깝게도 아내였던 레이니 선교사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부부는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잠시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기로 결정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레이니 선교사님이 건강은 더욱 악화돼서 1914년 순직하시게 됩니다. 해외 선교부에서 사역을 하던 중 아내를 떠나보낸 무어 선교사님은요.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1: 네.
0: 다시 평양에 복귀한 그는 복음 전파와 교육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열매로 1918년 4월에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1: 네.
0: 일본이 학교를 이제 핍박하고 교육령을 내려가지고 학교 문을 닫게 하려고 했던.

0: 그 시기에 고등보통학교 인가를 받아냅니다.
1: 예.
0: 이때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던 학교 이름이 지금의 광성학교예요. 물론 이름은 그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고요. 네. 1915년 9월에는요.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를 1931년 4월에는 평양의 요한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길러냅니다. 그리고 평양 위쪽으로 가서요. 진남포 지역에도 여러 학교를 설립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무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1: 네. 무어 선교사님도 참 레인의 선교사 아내가 또 건강으로 그렇게 먼저 세상 떠나고 어려움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다들 네네. 선교사님들은.
0: 맞습니다.
1: 평양도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셨나요?
0: 네, 맞습니다. 평양을 넘어서 사실 학교가 더 있거든요. 네. 곳곳에 다니면서 일제강점기 때 교육만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1: 얼마나 감사합니다.
0: 광성이라는 교명으로 학교를 등록할 당시가 일제강점기였던 1918년이었습니다.
1: 네.
0: 당시 관서지방의 선교부가 설립한 학교들은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반대하며 민족교육과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1: 네.
0: 광성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1: 그렇죠.
0: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약 1시간 전에 평양의 남산현교회와 장대원교회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운동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이런 역사적 이야기가 숨겨 있었네요.
0: 네, 맞습니다.
1: 먼저 일어나서 평양. 이야. 찬양 한 곡 듣고 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회복시키소서 유은성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삼숭 이야기해 주세요. 삼숭.
1: 네네. 이때 그 광성학교는요, 네. 평양의 삼숭이라고 불리던 숭실전문, 숭실중학, 숭의여학교와 함께 만세운동의 중심에 섭니다.
0: 네.
1: 당시 학교장이었던 김득수 선생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전교생이 평양거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거든요. 여기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0: 1919년 2월 21일경 평양 남산연교회 박석근 목사의 주도로 장지림, 차필재, 고광선, 최정태, 송문극, 장도성, 한명식 등 동문들이 장지림 동문집에서 300여 장의 태극기를 제작해 숭의여고 학생 박현숙을 시켜 남산연교회 뒷방에 감춰두었다가 배포하였다. 동년 3월 1일 오후 1시 광성고보 교관으로 있던 이동희 소위의 지휘 아래 광성학교 학생 전교생과 감리교인 및 시민들은 남산연교회 뜰 앞에 모여 광무황제 봉도식을 거행한 후 바로 뒤이어 독립선포식을 거행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평양 시내로 뛰어나와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 당시 시위운동에 참여한 광성학교 학생들 중 일부는 일경에 체포돼 장지림은 옥사하였고 정일영 동문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7일 만에 풀려났고 차필재 한명식 동문은 일경을 피해 신의주, 북간도, 봉천, 하얼빈을 거쳐 러시아로 도주해서 3년 동안 한인사회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이때 광성고보 김득수 교장과 광성보통학교 홍기환 교감도 연루돼 평양 형무소에서 옷고를 치루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1: 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니요, 진짜 네. 오히려 제가 자르고 싶지 않았어요. 네. 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장지림 등 이렇게 안 하고 다 읽었던 게 네. 이분들의 삶이 그냥 희생되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던진 분들이시잖아요.
1: 네, 네, 네. 우리가 이름 없는 수많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아, 이러한 3.1 만세운동 이후 일본은요.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억압의 수위를 탄압의
0: 그렇죠.
1: 수위를 훨씬 높입니다.
0: 이거 위험해요.
1: 네, 왜냐하면 네. 당시 만세운동의 중심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크리스찬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설이 미비하다, 교사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학교 운영을 어렵게 하기 시작합니다.
0: 네.
1: 하지만 광성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0: 네.
1: 1922년 4월에는요, 광성학교 졸업생들이 주도해서 금주동맹을 결성해서 나라 잃은 아픔을 술로 풀어내는 그릇된 어떠한 습관들, 관습들과 한국 사회 가운데 오래된 음주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금주 운동을 주도했던 게 광성학교 졸업생들이었습니다.
0: 역시 명문입니다.
1: 그리고 1931년에는요 네. 독서회를 조직해서 와. 광복을 꿈꾸면서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일도 감행합니다.
0: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또 예, 바라보면서 움직이셨던 거죠. 나라를 잃고 낙심만 한 게 아니라 광복을 꿈꾸며 움직였던 젊은이들, 선교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네. 그 광성학교는요. 신앙교육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았던

0: 학교로 네. 유명합니다. 일본의 감시와 통제가 심했던 1925년 당시 재학생 524명 가운데 감리교인이 354명이었고요. 네. 장로교인이 114명, 네. 성결교인이 3명, 카톨릭 1명, 불교도가 52명으로 집계되어 있더라고요.
1: 네.
0: 90%의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까지도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은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사랑과 학문을 익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인재를 육성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1: 네. 생각만 해도 이 시기가 너무나 삼엄한 시기여서 어려움이 진짜 많았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뭐 이제 1936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일제는요.
1: 마각을 드러내죠.
0: 그렇죠. 한국인의 한국 식민화 정책에 네. 핏대를 세웁니다.
1: 네.
0: 이듬해 10월에는 한국 식민 선언서를 제정하여 모든 의식,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할 때도요. 낭독하고 복창하게 했고요.
1: 네.
0: 또 이듬해에는 3차 조선 교육령을 공포합니다. 그때는요. 한글 사용 금지, 궁성 요배, 정오의 묵도, 신사 참배, 그리고 성경 과목 폐지 등을 강행하죠.
1: 그렇죠.
0: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사실은 이제 우리 학교 내부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양분되어서 대립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1: 네.
0: 대표적인 강경론이 그 장로교들이 네. 학교를 휴교하거나 폐교합니다. 근데 온건론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우리가 교육은 해야 됩니다. 라는 이것을 또 붙잡았던 거예요.
1: 그렇죠.
0: 광성학교는 일본에 의해서 학교 이름이 경창중학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교장으로 취임하는 아픔을 겪어요.
1: 네.
0: 1945년 광복 이후에 교명을 다시 회복하지만 사실은 아픔은 계속되었습니다.
1: 네. 제가 오늘 생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94세신데 소학교 때요. 그러니까 일본 선생님들이잖아요. 한국말 하면은 매일 맞았대. 학교 가서. 그리고 송충이만 주워서 산에 가서 공부는 안 가르치고. 그래서 다 그 군수문자 쓴 거예요. 자, 광복 이후에도 아픔이 계속됐던 이야기. 광복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0: 그렇죠.
1: 어떤 아픔일까요?
0: 근데 이제 지역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이 학교가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1: 그렇죠,
0: 나누게 됩니다.
1: 그렇죠,
0: 당시 광성학교는 평양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네. 되실 거예요.
1: 그러네요.
0: 북한의 공산 정권에 의해서 학교를 다시 빼앗깁니다. 토지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의 토지를 몰수했고
1: 네.
0: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칠 교사를 파견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기독교 정신을 말살시켜 나갑니다. 결국 학교 이름을 다시 또 빼앗겨요.
1: 네.
0: 평양 제1중학교로 학교 이름이 바뀌거든요.
1: 네. 자, 우리가 이제 광성 얘기하고 있는데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같은 데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 한국 전쟁 중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전쟁 중에 저기 경상남도 지역에 천막 학교를 세웁니다.
1: 네.
0: 이때 1952년 광성학교도 부산에 천막 교실을 세워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62명을 시작으로 다시 교육을 시작하지요.
1: 네.
0: 그 시작은 예배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0: 1953년 서울로 이전한 학교는 1961년에 지금의 학교 교정에 학교를 신축합니다. 1984년 광성학교는요, 학교 설립 90주년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저 짧은 기록에 의존해서 제임스 롤 선교사님의 사숙의 역사를 되짚어보던 중에 학교 그 90년 행사하는 그분들이요, 정보를 하나 발견했어요.
1: 네.
0: 1984년 8월 15일 날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조선 해상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바로 제임스 롤 선교사님의 가정의 아들이었던 셔우드 롤 선교사님이란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책의 저자가 선교사님의 아들이니까
1: 네.
0: 찾아봤는데 선교사님이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대한 결핵협회가 그 제임스 롤 선교사님, 로제타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1: 네.
0: 셔우드 롤 선교사님을 초대합니다.
1: 오.
0: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분이 나구 잘하셨잖아요.
1: 네.
0: 한국을 방문하세요. 1984년 11월 91세에 셔우드 롤 선교사님이 아내였던 메

0: 리안 홀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44년 만에 한국 방문이셨대요.
1: 샤우도 홀 하면 우리가 구경데이의 그 아기죠.
0: 예, 예.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시고 네. 결핵 환자들 진료하는 병원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
1: 그렇죠.
0: 네, 샤우도 선교사님이시죠.
1: 그렇군요. 자, 그 방문 얘기를 해주셨는데 광성학교랑 무슨 관련이?
0: 이제 광성학교에서 90년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1: 예,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0: 예, 그 책을 찾다 보니까 그 야, 책이 조선해상이라는 책에
1: 그렇군요.
0: 광성학교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1: 네네네.
0: 선교사님은 한국 방문 중에 그 광성학교에서 간증하시고요.
1: 네.
0: 요청을 하세요. 저를 우리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양화진에 좀 데려다 주세요라고요.
1: 네.
0: 사실 서강대학교에서 양화진이 그리 멀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묘지에서 사진을 보시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묘비 앞에 어머님, 네, 네. 아버님 곁에 서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우리 부모님 곁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유언하세요.
1: 예.
0: 7년 후에 그 선교사님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요.
1: 네.
0: 같은 시기에 사모님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두 분 부부는 부모님 곁에 옆에 지금 쇼우돌 선교사님 묘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1: 미국 사람이 양화진에 아버님 어머님 옆에
0: 네.
1: 예. 아 진짜 감사합니다. 91세에 오셨구나. 한번 오셨고 참 또 한국에 묻히셨고
0: 네.
1: 양화진에 한 가정의 일대기를 통해 역사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예. 그 사실은 선교사님이 91세셨잖아요.
1: 네.
0: 학교는 90주년이었고요.
1: 그러니까
0: 선교사님이 돌 때 거기 평양으로 가셨잖아요. 한 달
1: 네,
0: 되기 전에.
1: 네,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서 시작했던 그 학교 그리고 그때 같이 갓난쟁이로 갔던 그 학교가 지금 서울에 있는 거고요. 그곳을 다시 90년 만에 이제
1: 그렇죠.
0: 한국에서 철수하시고는 44년 만이지만
1: 네.
0: 다시 방문해서 아버지의 이야기와 자신의 조선에서의 사역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게
1: 네.
0: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1: 네.
0: 예,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는 쓰여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교하심의 이야기는 이렇게 복음의 증거들로 이 땅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게 제 선교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거 배우면서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네, 2545님.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청취자인데요. 두 분이 들려주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너무 좋은데 눈물도 흘리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듣는데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일할 때 놓쳐요. 이거 다시 들을 수 없네요. 일 열심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영덕, 광주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5226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정말 당신 너무나도 가난하고 우상 숭배 심했다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예와 편안한 삶을 버리고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4797님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래요. 5831님 벅차오릅니다. 헌신에 감사합니다. 네. 또 4545님도 적으셨어요. 화물기사로 운전하는데 예 잠깐 놓쳐요. 다시 듣고 싶습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님 이야기 감사합니다. 또 5727님 양화진 선교사 모여 갔다 왔는데 방송에서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으로 또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나 청지송함 네,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느덧 헤어질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썸머 스페셜 방송돼요.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썸머 스페셜 끝난 후 저희는 다시 인사드릴게요. 제작의 문명선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소리엘의 보리라 찬양 듣습니다. 사랑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의성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허소린입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안은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경쟁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한 것만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0: 어디에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슈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믹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려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근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나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담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보내신, 돌려보내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압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한 주 한 주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 성경을 사랑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을 소개해드리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그것도 100구절, 200구절이 아니라 1000구절 단위로 1000구절, 1500구절, 2000구절, 2500구절 목표가 어딥니까? 했더니 만구절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던 바로 그 팀이 되겠습니다. 당진 예빛교회 황만철 전도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많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임현서 학생, 초등학교 5학년 안예지 학생 이렇게 모시고 간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한 분씩 본인 소개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당진 예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만철 전도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 예빛교회 다니고 있는 황만철 전도사님의 제자 임현서라고 합니다.
0: 네.
3: 저는 당진 예빛교회에 다니고 있는 안예지입니다.
0: 그래요. 우리 안예지 자매 반갑습니다. 예전에 출연했을 때보다 약간 좀 큰 것 같아요. 그때는 오빠가 한번 나왔었죠?
2: 네.
0: 오빠는 지금 어디 갔어요?
2: 캄보디아 선교회 갔어요.
0: 아, 엄청난 기회입니다. 학생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고 가서 또 말씀 암송하는 걸 지도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방송 나가고 전국에서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왔다고요.
1: 네. 뭐 끊임없이 연락이 오죠.
0: 지금도 와요?
1: 예, 네, 옵니다.
0: 왜 전화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1: 암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좀 힘들어서 멈추고 있다. 아니요, 암송을 하고 싶다. 뭐 암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뭐 주로 이런 질문이죠.
0: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1: 글쎄요. 암송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는 거 있다기보다는 매일 하면 된다고 말하죠. 사실 그게 답이에요.
0: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얘기죠. 교과서 위주로 매일 하면 돼요.
1: 물론 약간의 어떤 노하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본다는 거죠.
0: 아,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보되 네. 우리 지금 방송 가족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냐. 아, 오늘은 사실은 네. 우리 전도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근데 성경 암송에 어떻게 보면 전 인생을 탁 이렇게 걸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1: 저는 신학을 하고 프로그램 전문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0: 예를 들면요?
1: 예를 들어 뭐 캠프를 한다든지 뭐 네. 코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0: 싶어서 사실 먹게 생각은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한 25년 정도, 20년, 25년을 그렇게 했는데,
1: 20년, 25년을 청소년
0: 저
1: 프로그램,
0: 2박 3일, 뭐
1: 캠프.
0: 3박 4일 방학 때 시즌별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1: 네.
0: 매일 하는 건안 해보고 시즌별로 하는 걸 하는 거예요.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2박 3일 만에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근데 가끔은 또 수련에서 이제 은혜 체험하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친구들도 있긴
0: 뭐
1: 있는데.
0: 저도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하죠.
1: 네.
0: 그래도 사회에 내놓을 만큼의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어요.
1: 20년, 25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청소년 이제 말씀 캠프 또뭐 믿음 캠프 수련회를 진행해 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흔치 않을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때뿐이고 꾸준히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건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걸 느끼신 거라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럼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겠다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때부터 성경 붙잡고 한 6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1: 네.
0: 요즘은 좀 그런 답을 찾은 것 같은? 그러니까
1: 아.
0: 이거는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지금 청소년 사역 30년의 결론이
0: 예,
1: 나오고
0: 그렇죠.
1: 있어요.
0: 예,
1: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뭐 아이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재밌게 하고 감동적이고 뭐 즐겁게 하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유대인들처럼 그냥 성경만 읽고 성경만 암송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1: 네.
0: 이거 하고 그거를 또 짧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고.
1: 그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네요.
0: 그렇죠.
1: 현서는 성경 암송 언제부터 했어요?
2: 저는 중학교 2학년?
1: 중학교 2학년?
2: 네.
1: 그럼 어쩌다 당진 예비교회를 나가게 돼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요? 원망을 안 해봤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2: 그렇지만
1: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암송하고 있어, 내가. 그래요. 우리 현서는 그럼 몇 구절 정도 암송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 한글은 2,156절 하고요.
1: 네.
2: 영어는 407절 암송해요.
1: 영어로도 암송을 시키나요, 전도사님?
0: 네, 영어로.
1: 왜요?
0: 저희 목표가 3중원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1: 야.
0: 영어, 한글, 중국어.
1: 중국어까지. 중국어는 아직 안 들어간
0: 아,
1: 거고요.
0: 지금 단어만 하고 있어요.
1: 아, 놀랍습니다. 우리 예지는 어느 정도 암송하고 있나요?
3: 1,090절 정도.
1: 1090절? 1090절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 지금 언니가 더 하니까 지금 소심해져서 1,090절.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아이들 얘기를 잠시 후에 들어보겠지만, 뭐, 나왔습니까? 성경 암송을 한번, 선포를 한번 해주겠어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보면 좋겠는데, 사실은 뭐, 천절, 이천절 암송한다는 거는 지금 장별로 막 암송해 나가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뭐, 1장부터 전장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오늘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을 좀 골라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현서는 창세기 28장을 좀 외우겠다고 했거든요. 창세기 28장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2: 그 이삭이 야곱한테 복을 주는 내용.
1: 아, 그 내용이 있어요.
2: 네.
1: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자, 그럼 창세기 28장을 한번 쭉 한번 외워볼래요? 부탁 좀 해봐도 될까요?
2: 네.
1: 예, 가보겠습니다.
2: 창세기 28장 Genesis chapter 28. 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1. So Isaac called for Jacob and blessed him, that he commanded him, Do not marry a Canaanite woman. 2.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2. Go and once to Padan Aram, to the house of your mother's father Bethuel. Take a wife for yourself there, for among the daughters of Laban, your mother's brother. 3.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3. May God Almighty bless you and make you fruitful and increase your number until you become a community of peoples. 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 4. May he give you and your descendants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so that you may take

0: take possession of the land where you now reside as a foreigner, the land God gave to Abraham.
1: 오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0: 5. Then Isaac sent Jacob on his way, and he went to Padan-Aram, to Laban son of Bethuel the Aramean, the brother of Rebekah, who was mother of Jacob and Esau.
2: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다 들으면 또 반문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영어 발음도 되게, 저는 영어는 잘 모르지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영어 발음을 이렇게 좋게 했나요?
0: 그 오디오 듣고 그 제가 미국 애들이랑 줌 수업을 통해 가지고 교정을 받으면서 지금 영어하고 있어요.
2: 영어도 또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하는 거네요. 네. 야, 대단한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영어까지 한꺼번에 해 주셔 갖고 제가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앞에 번역이 있으니까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예진은 영어 말고 우리말로만 한번 좀 해 보고 싶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제일 좋아한다면서요. 먼저 암송 좀 부탁할까요? 우리말로만.
3: 히브리서 11장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전막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10을.
2: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대단합니다. 혹시 예지 요거 영어로 한번 외운 게 있으면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3: 네.
2: 네. 한번 좀 해볼게요. 시작.
3: Hebrews 11:1.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2.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ended for. 3.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formed at God's command. So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4. By faith Abel brought God a better offering than Cain did. By faith he was commended as righteous when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s, and by faith Abel still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5. By faith Enoch was taken from this life so that he did not experience death. He could not be found because God had taken him away. For before he was taken, he was commended as one who pleased God.
2: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어가 짧아서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몰라서 눈치 보고 있었어요. 박수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진짜. 순도사님. 근데 저는 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들 셋을 키웠지만 애들이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지 좀 안 힘들었어요?
3: 힘들었어요.
2: 힘들었대요. 현선 어땠어요?
0: 힘들었어요.
2: 힘들었어요?
0: 네.
2: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냥 다른 평범한 교회 갔으면 백구절 암송하면 앞에 나가서 지금 수예배 때 막 이렇게 하고 박수 받고 막 상금 받고 그랬을 텐데 그 당진 예배교회는 한 509절 외우면은 조금 더 해야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 암송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0: 제가 암송은 하나님이 이렇게 통해서 저의 입으로 막 뱉어서 해주시는 건데 제가 하려고 해가지고

0: 그 부분이 어려웠어요.
1: 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암송이 되는 거구나.
0: 네.
1: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랑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암송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0: 제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많이 못 가고 슬럼프가 딱 와버리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제가 하려는 그 의가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해주시는 건잘못 느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거든요.
1: 그래도 경험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는 암송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생각으로 하는 암송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암송을 하면 이전에 안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이런 부분이 내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 이런 부분이 내가 은혜가 된다 하는 건 어떤 거 있을까요? 암송의 장점.
0: 당연히 그 집중력이랑 지구력은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 옛날 제 암송하기 전 성품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성품에 대한 것도 제가 부모한테 대하는 저의 태도나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나 뭐 헌신적인 거지나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고 그 성경이 제가 옛날에 스토리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믿어져서 믿어져요.
1: 믿어져요.
0: 네.
1: 믿어지는 거 이상 어디 있겠어. 그 본인
0: 아, 너무
1: 성품이
0: 네.
1: 얘기하세요.
0: 너무 믿어져요.
1: 너무 믿어져요?
0: 네,
1: 뭐가
0: 그게
1: 믿어져요?
0: 아니 그게 아 그냥 옛날에 이야기 이렇게
1: 옛날 얘기 처음
0: 받아들여졌다면
1: 옛날에 생각했는데.
0: 그냥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느낌?
1: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들이 다 이건 확실하다 믿어져요? 표정을 보니까 너무 믿어지는 걸 알겠어요. 자, 방송가족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임현서 어린이가, 어린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0: 네.
1: 임현서 자매가 성경에 너무 믿어진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안 믿어져갖고 지금 고민인데,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우리 현서 표정을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암송을 시작하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미리 다 겪으신 분이니까 어떤 부분의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그리고 뭘 하고 해야 되고, 뭘안 하면 좋다. 이런 내용을 찬송 후에 설명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찬송으로 은혜 받으시고 금방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무림고수 출연자들이 이제 많이 출연하다 보니까 각 종류별로 이렇게 나름 분류가 됩니다. 빠르게 들으면서 읽으시는 분, 선포하면서 하가다를 하시는 분, 혹은 성경을 암송하는 분, 소리내서 읽는 분 여러 분이 있는데 오늘은 암송 분야에 뭐 단언컨대 당진 예비교회가 최고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만철 전도사님과 고등학교 1학년 임현서 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안예지 학생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찬송 전에 우리가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뭐 성경을 암송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서 잘 모르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고 이렇게 달려오셨을 때 겪어오셨던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 하는 거를 구체적인 조언을 좀 주시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암송에 집중하는 거예요.
0: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할때 암송을 시키려고 묻어내를 쓰는데 잘안 돼요. 여기는 암송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암송 말고 차라리 그냥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걸 외우겠다 생각하면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7교를 시작한 이유는 성경 암송을 안 시키고 성경 암송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절만 넘으면은 200절 고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20절 넘는 거예요.
0: 천절, 이천절 가는 거 앞서서
1: 그거는 나중에 가게 되는 건데,
0: 29절을 넘어가는 게 어려운
1: 100절 안
0: 거군요.
1: 하고 관두는 거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그냥 외우려고 하는 게 그래요. 처음 할 때는 7교를 시켜요. 7교를 시키고 오디오북으로 암송을 듣게 해요. 그러니까 읽고 외우는 건 아니고 7교를 하면서 듣는 거니까 그냥 부담 안 되죠.
0: 자, 정리하면 암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적어도 암송을 시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이 마음을 근간에 깔고 가는 게 중요하네요. 암송 몇 구절이 목표가 아니라
1: 한 걸음 힘들어 못해요.
0: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다른 일을 하면서 암송, 성경 말씀 환경에서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의 하나로 이 7교라는 걸 지금 들고 오셨단
1: 예,
0: 말이에요?
1: 그렇죠.
0: 이게 뭡니까, 7교가?
1: 보통 7개의 조각으로 그냥 맞추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암기력 훈련이에요.
0: 이건 사실은 그 전도사님이 청소년 캠프 할때 많이 쓰셨던 뭐 교재 아닙니까?
1: 많이
0: 교보제?
1: 썼죠. 그때는 이제 아이들 그이 도형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집중력을 강화하려고. 근데 이거는 이제 50장을 시작해서 한 번에 10분 정도에 끝내야 되거든요.
0: 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이 조각이 7개의 나무 조각이 있고, 밑에 A4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7개 조각으로 그 A4 박스 안에
1: 채운 거예요.
0: 맞춰갖고 채우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지금 첫 번째 박스가 직사각형이고,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보시면 보실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암송하고 직접 상관은 없지만, 처음 암송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당진 예비교회에서는 집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일단 쓰는 교보제가 되는 거네요.
1: 그리고 성경을 듣는 거죠.
0: 요거를 맞추게 하고 성경을 듣게 하는 거예요. 눈은 요 7교 맞추는 거에 집중을 시키고
1: 네.
0: 귀로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네요.
1: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1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이거를 10분 안쪽까지 끝내려면은 대략 매일 한다 하더라도 한 달은 걸릴 거예요.
0: 이게 총몇 장이 있습니까,
1: 50장이요,
0: 총인가?
1: 50장.
0: 50장.
1: 예.
0: 1시간 안에 끝나는 것도 놀라운데요? 자, 그러면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요 7교 맞추는 거를 우리 두 학생이 한번 시범을 좀 보여도 될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7개 박스를 돌려 맞추면서 지금 직사각형 종이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네, 화살표처럼 생긴 또 그림에. 어휴, 금방금방 맞추네요. 이번엔 마름모꼴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게 하면서 지금
1: 오디오로는 듣는 거죠.
0: 성경 말씀을.
1: 그러니까 이 소근육 활동이 장점이 뭐냐면은 두뇌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두뇌는 지금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때 들리는 게 평상시에 들리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0: 외우려고 시키는 건 아닌데 네. 이거를 다 외워서 10분 안에 할 정도면 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1: 그러네.
0: 그래서 애들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네. 그걸 한 달 내내 들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 절씩 외워보게 하면은 네.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1: 아, 여기까지 할게요. 네. 금방 지금 9페이지 뭐 8페이지 이렇게 넘어갔네요. 순식간에.
0: 애들은 10분 안쪽에 끝나죠. 7분 때 8분 때.
1: 10분 안쪽에. 네. 이거 하려고 집중하면서 말씀은 계속 들리는 거고 이걸 계속 맞추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암기가 쉬워지는 건가요?
0: 쉬워지죠.
1: 아.
0: 그러니까 이거 7교하면서 듣는다고 외워지는 건 아니고 네. 내가 외우려고 할 때 그 외우 암송이 쉬워진다고요. 그 부분만큼.
1: 아. 그럼 처음 암송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구절은 몇 구절입니까?
0: 82절입니다.
1: 82절. 이 칠교는 전도사님이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0: 칠교라는 노래는 원래 있고요. 네.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원래는 칠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을 보고 내가 그림대로 만들어 가는 거지. 네.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채워놓는 건 별로 없어요.
1: 네. 근데 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방송 과정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이것도 원하시면 PDF 다운받도록 좀 제공을 해 주실 수 있죠?
0: 네, 아니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어요.
1: 네,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답니다. 그냥 다운받아 갖고 쓰시면 돼요.
0: 쓰시면 됩니다.
1: 구체적으로 나 오늘부터 우리 가정 암송을 시작하겠다. 결단한 지금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부터 뭘 시작하면 됩니까?
0: 일단 시간을 내셔야죠.
1: 시간을 일단 냈어요.
0: 내서 안 외워지더라도 그 시간은 그걸 하는 거예요.
1: 어디부터 암송하는 게 좋나요?
0: 암송 리스트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82절 암송 리스트가 있고
1: 82구절
0: 구약이 한 1600절 정도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사복음서도 다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어요. 물론 네. 66권을 다 외울 게 아니라면 네. 저희는 구약은 한 1500절 정도 외우면 딱 좋겠다.
1: 네.
0: 중요한 역사서 줄기마다 장별로
1: 네.
0: 그리고 66권은 다 외운 게 아니고 82절은 이제 66권을 축소한 거예요.
1: 이제 구속사 관점에서 그렇죠. 꼭 암송해야 될 필수 구절 82구절을 선정하셨네요. 네. 네.
0: 그리고 맨 마지막에 82절 중에서 40절은 믿음장 한 장이
1: 네.
0: 있어요.
1: 네.
0: 이것만 외우면 그래도 성경을 그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신앙의 기본은 되고
1: 그렇구나.
0: 그다음에 구약의 기본이 한 1600절
1: 네.
0: 그다음에 신약은 저희는 사복음서 전장 암송인데
1: 네.
0: 이거는 사건별로 돼 있어요.
1: 네.
0: 내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를 암송하고 싶다. 그것만 외우면 돼요.
1: 네.
0: 그리고 뭐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걸 외우고 싶다.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1: 자, 요 내용이 지금 정리를 고민 끝에 지금 해놓으신 내용을 블로그에 다 공개를 하셨잖아요.
0: 네.
1: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또 얼마나 친절한 방송입니까? 원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암송 이렇게만 저희 샵 1069 짧은 글 50번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블로그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82구절을 우리 가정에서 암송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생각나는 그림은 이거예요. 밥 먹고 일로 와봐라. 82구절이다. 오늘은 두 절만 암송한다. 내일 두 절, 모레 두 절, 일주일에 한 몇 절이다. 간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0: 그러시면 실패할 확률도 없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0: 칠교를 하는 거죠. 엄마랑 같이 앉아가지고.
1: 아, 칠교를 먼저 집에서도 해라.
0: 그렇죠. 먼저, 아이랑 엄마랑 아빠랑 칠교를 하는 거예요. 오디오는 틀어놓고.
1: 네. 그 82구절 말씀을 틀어놓고.
0: 네.
1: 네, 그 오디오도 제공하시는 거죠?
0: 제공하죠, 다시.
1: 블로그에 다 있어요.
0: 네.
1: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진 예비교회하고 저희 극동방송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필요하시니까 제공해드리는 거고 이 칠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찾아보니까 뭐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한 게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사시면 되고 이제 지금 예비교회에서 검증을 했던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칠교 하면서 계속 틀어놓는다.
0: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암송하자고 하면 내도 안 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칠교를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모여서 뭐 시합을 하든 뭐 뭘 하든 칠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체크해요. 그럼 맨 처음에 하면 뭐 한 시간 걸리는데 몇 번 더 하면 뭐 50분, 더 하면 40분, 30분,
1: 야,
0: 20분
1: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구나.
0: 예, 줄죠.
1: 예.
0: 근데 애들은 칠교는 할 만해요.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하지 않거든요.
1: 블록 맞추기 같고 재밌으니까.
0: 그렇죠. 그런데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이제 아냐면은 애들이 칠교하다가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1: 말씀을
0: 장세기 1장 뭐 저것저것 해요. 대표적인 애가 이런 꼬맹이들이거든요.
1: 네.
0: 듣고 하는 애들.
1: 어.
0: 그러면은 이제 그때 시켜도 안 돼요. 일단 칠교를
1: 아 그때 암송을 하고 싶을 때도 시키면 안 돼요? 아직 너는 암송할 때가 아니다.
0: 아, 우리는 칠교를 목표가 10분 안쪽으로까지 끝내는 거다.
1: 아 참
0: 그래서
1: 대단하다.
0: 네. 그때까지 가면요. 네.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암송은
1: 저. 네.
0: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늘은 창조가 3절이거든요.
1: 네.
0: 요 3절 중에 딱 한 절만 외우자.
1: 아.
0: 그 한 절이 뭐냐면 네.

0: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1: 네.
0: 이거는 뭐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금방에 오니까 한 절에 오고 7을 교하고 그다음도 한 절에 오고 7을 교하고 그때부터는 복습도 안 해요. 그냥 한 절씩만 하루 한 절씩만 외우고
1: 네.
0: 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3개월만 지나면 제가 볼 때는 80을 다 외울 거예요.
1: 아.
0: 언제 놀래냐?
1: 네.
0: 자기가 1부터 80일까지를 안 틀고 다 끝날 때.
1: 본인 스스로 놀래요?
0: 그렇죠.
1: 야.
0: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암송은 하는 게 아니고 암송은 되어지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1: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이들 암송시키다가 실패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또 보십니까?
0: 제가 볼 때는 암송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1: 쉽게 한다는 건 뭐예요?
0: 예를 들어 만약에 저희는 암송할 때 바른 자세로 해야 되고 큰 목소리를 해야 되고 또박또박 해야 되고 뛰어있게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은 그걸 싫어해요.
1: 네.
0: 쉽게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스타일도 이렇게.
1: 어, 후루룩 빨리 하고 싶죠.
0: 하고 싶죠.
1: 네.
0: 그게 암송을 못하게는 저기에요. 제가 볼 때는.
1: 아.
0: 암송을 많이 하는 거지 말고 한 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만 할 수 있으면
1: 네.
0: 언젠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암송은 그냥 언젠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언젠가 돼요. 이거를 내가 암송을 빨리 어떻게 쉽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제가 볼 때 함정이에요. 저희는 저희가 하는 방식이 좀 까다로워요.
1: 천천히 또박또박 네. 정확하게.
0: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물어요.
1: 네.
0: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암송이 더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예를 들어 보세요. 바른 자세, 큰 목소리, 띄어읽기를 한다는 건 자세 교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1: 네.
0: 자, 보세요. 자세가 점점 좋아지는 애하고 그 자세가 계속 유지한 애하고
1: 음흠.
0: 누가 암송하기 좋겠어요.
1: 좋은 애가 잘하겠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암송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1: 음흠.
0: 아이들이 암송하는 시간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암송할 때 자세 잡는 거 목소리 그다음에 띄어읽기 발음 이런 거를 교정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면 언젠가는 얘네들 암송 저기 예지 같은 애는 암송 잘 안 하는 애예요. 죄송합니다.
1: 잘 안 해갖고 청구절 넘게 하는
0: 거예요. 네, 쟤는 우리 교회에서 암송을 제일 안 해요.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1: 네.
0: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암송을 할까?
1: 근데 지금은 엄청 지금 잘하잖아요.
0: 야, 얘요. 안 할 때가 훨씬 많아요.
1: 아니, 모든 아이가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저 아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1: 네. 하든 안 하든.
0: 하든 안 하든.
1: 응.
0: 그리고 다른 애가 하는 걸 들어요, 또.
1: 응.
0: 그러니까 쟤는 듣고 암송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암송을 하는 거예요.
1: 결국은 되는구나.
0: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렇게 암송을 안 하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암송을 하는지가 저는 아, 영어 있잖아요. 저요.
1: 네.
0: 영어 알파벳도 잘 몰라요. 근데 영어를요. 듣고 외워요. 그냥.
1: 그 정도 머리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예지가?
0: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
1: 천재인데요?
0: 천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 중에는. 천재는 아닌데.
1: 제가 볼 땐 천재입니다.
0: 그래서,
1: 듣고 외우는 거 아니야.
0: 그래서 그 암송을 말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하면 된다는 거는 확실하다.
1: 그리고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는 요거를 시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0: 생각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암송하는 애보다 암송 시험만 주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암송 시험 봐주는 사람이 적으면 애들을 많이 모집을 안 해요. 최소한 3대 1 정도는 돼야 돼요.
1: 네.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0: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 매일매일.
0: 암송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시험 봐주는 게 암송에는 제일 좋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복습 시험 시스템이에요.
1: 뭐 온 교인들이 붙어서 애들 그렇죠. 암송을 봐주더라고요.
0: 예, 그래서 방과후하는데도 간부모 아시겠지만 부모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자기
1: 네.
0: 애들 처음 봐주는 거죠.
1: 아하.
0: 한 시간씩 두 시간씩.
1: 그렇구나.
0: 근데 새로 외우는 거는 애들 혼자 할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내가 외운 거를 이렇게 복습하는 건 혼자는 못해요.
1: 네.
0: 얘도 혼자라고 그러거든 제가.
1: 네.
0: 너무 많으니까 혼자 일하는데 혼자 안 하려고 그래요.
1: 어허.
0: 누가 봐주는 거하고 혼자 안 하고 온 느낌 다르죠.
1: 야, 근데 봐주는 것도 힘들겠네요.
0: 봐주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1: 5시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시험 봐주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어요.
1: 네.
0: 한 부류는 아, 치료에 너무 힘들어. 근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들 암송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내가 성경에 읽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면 또 그것도 은혜가 돼요.
1: 그러네요.
0: 어쨌든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암송을 시작하는 순간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1: 야 성경 암송은 영적 전쟁이다.
0: 아유, 사탄이 그 가만 놔두지도 않죠. 다음 세대가 성경을 암송한다는데 걔들이 지금 우유식을 느끼지 않겠어요?
1: 야, 이게

0: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이군요.
1: 힘들어요. 힘들어서 많이 못하고 하다가 말아요.
0: 자, 이 도전을 드립니다. 성경 암송은 한번 해볼까? 요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군요.
1: 그렇죠.
0: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은 성경으로 한번 살아본다.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1: 저희는 이거밖에 안 해요.
0: 아, 목회라는 것이 당진 예배교회는 암송에 그냥.
1: 저희는 신방도 없고요. 네. 절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하고 암송밖에 없어요.
0: 예배하고 암송밖에. 야, 그 정도 하니까 듣는 걸로만 이렇게 영어 암송까지 되는 예지같이 훌륭한 어린이가 나오는 거네요.
1: 언제 한번 저에게 오셔가지고 예지가 어떻게 사는지 보시면 알아요.
0: 네,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걸로 넉넉히 짐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그 책을 여러 권 갖고 오셨어요? 7교도 한 세트 갖고 오셨고 성경 파노라마 믿음 스토리 암송 리스트 82절. 이 그림이 있어요?
1: 7교 답이 있어요.
0: 여기는 7교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네. 이게 노아의 방주 그림 같은데?
1: 네. 히브리서 11장 노아 얘기 나온 거.
0: 네, 7절. 네. 8절. 각 절별로 관련된 그림을 지금 그려 놓으셨어요. 그냥 외워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림을 만드셨죠?
1: 뭐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일반 수학을 해보니까 네, 그 네. 이미지 텔링하고 스토리 텔링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0: 네.
1: 그래서 성경도 스토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네, 네, 그 스토리를 네. 이미지로 다 만들어서 흠흠. 이미지 텔링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 그림이 있으면 아이들은 금방 흡수합니다.
0: 아하.
1: 글씨보다는 그림이 훨씬 빨라요.
0: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 그림을 보면서 외우면은
1: 왜냐하면 외우는 네. 거는 여기 있는 거를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가 아니고요.
0: 네.
1: 머릿속에 있는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왜 외우는 게 중요하냐.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더 잘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0: 네.
1: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글씨만 아니고 그림이랑 글씨를 같이 입력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기억날 때 글씨가 먼저 기억날까요? 그림이 기억날까요?
0: 그림이 나겠죠.
1: 그렇죠. 그림이 나겠죠. 힌트가 되는 거예요.
0: 아하.
1: 그래서 그림 가지고 암송을 얼마나 많이 할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가능하면 기억나기 쉽도록 입력을 하자는 거죠.
0: 이 그림이 몇 장을 갖고 계세요, 지금?
1: 아, 지금 한 1500장 정도.
0: 1500장. 네. 이 전문 작가에게 네, 그렇죠. 사례를 하고 의뢰를 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네. 이게 사실은 죄송하지만 개척교회잖아요. 네. 그 교인 가정도 많지 않고 어떻게 재정을 다 감당하셨어요?
1: 저희가 이제 교재 만들고 그림 그리는 거를 저희 교회만 쓰기에는 너무 많죠.
0: 네.
1: 돈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거를 모든 교회가 쓸 수 있도록 공유화하고
0: 네.
1: 헌금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작정했는데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 재정이 어렵게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두 가정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 들어오는 헌금에 거의 한 70% 60% 이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저희가 쓰는 돈이 저희 교회만 가지고는 20,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그림 그리고 교재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외부 헌금으로 돼요.
0: 아, 하나님이 저희가, 예. 까마귀를 보내주시네요.
1: 네, 저희가 팔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들어 팔면 돈 되지 않겠냐는데.
0: 네.
1: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이것도 말씀하신 우리 교회 블로그 들어가면은 그림도 얼마든지 네, 다운받아 쓰실 수 있고 네. 한국교회 공유를 하셨습니다.
1: 네.
0: 아,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돼가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노하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그림 파노라마 그림하고 말씀 암송할 수 있는 책 이제 스프링 재본을 해갖고 세 권을 갖고 오셨고 또 7교도 한 세트에서 아, 제가 극동방송 없었으면 홈쇼핑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요 네 세트를 열 분께 그냥 드립니다, 여러분. 자, 어떤 분께 드리냐면은 여러분 결단만 하세요.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암송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 열 분 추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1: 그렇게,
0: 감사합니다.
1: 그렇게 안 하셔도
0: 네.
1: 저희가 연락하시면 82절 암송할 수 있는 기본 세트는 그냥 보내드려요.
0: 82구절.
1: 네.
0: 그리고 계속 7교하면서 네. 들을 수 있는 음원까지도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가 유튜브 댓글창에 교회 연락처하고 내용들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슨 줌으로 또 강의를 준비하신다는 게 있다는데 이 얘기는 하고 마치시죠. 어떤
1: 예,
0: 내용 준비하고 계신가요?
1: 암송만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성경 스토리를 가지고 성경 역사 교육 파노라마를 해요.
0: 네.
1: 줌으로 매주 화요일 토요일 날 오전에 줌 수업이 있고,
0: 네.
1: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0: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애들이랑 같이 영어 한글 암송하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방과후로 하고 토요일은 네. 온종일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8월부터는 저희가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암송 지도자 과정을 하려고 그래요.
1: 네.
0: 일단 올해 10명만 신청순을 모집해가지고
1: 10명.
0: 1년 과정으로
1: 네.
0: 해서 그분이 암송을 가르칠

0: 어쨌든 앞으로 암송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사역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도자 과정을 이제 7월 말까지 모집을 하고 8월부터 이제 매주 해서 1년 과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1: 네. 전도사님 뭐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실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계속 투석도
0: 그렇죠.
1: 하고 계신 상황이죠.
0: 저도 투석 이틀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1: 이틀에 한 번씩이요.
0: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암송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건데요.
1: 네.
0: 모든 일이 그냥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1: 건강도 좋아지시고.
0: 건강도 저 투석하는 사람이라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1: 네.
0: 더 좋아졌어요.
1: 제가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면서 지금 암송 교육에 삶을 던지셨고 이 모든 과정은 사실 뭐 수강료나 교재비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0: 네. 저희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발적 헌금을 운영합니다.
1: 네. 아, 방송 과정 여러분, 요 관련된 내용들, 강의나 뭐 세부적인 내용들 역시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유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주일학교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또 우리 부장집사님들, 교육자님들께서 아마 좋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멀리서 오셨어요. 오늘도 이 부산으로 스튜디오를 옮기고 나서 얼마나 죄송한지. 당진 예빛교회 우리 황만철 전도사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임현서, 초등학교 5학년 안예지 이렇게 나왔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씩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2: 내 꿈이랑 비전을 말하고 싶은데, 저의 꿈은 제가 암송을 하고 외우고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전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독교 교육 전문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제 소망이고 꿈입니다.
1: 야, 특별히 암송 지도를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2: 네.
1: 아, 이렇게 하면은 암송이 힘들더라 하는 걸 온몸으로 좀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암송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2: 네.
1: 네, 멀지 않아서 또 무림고수에서 따로 만나요. 네.
0: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송을 하고 싶은데 암송이 좋다는데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요. 사실 암송은 저도 얼떨결에 시작을 했지만 하고 나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남을 암송시킨다는 건 더 힘들어요.
1: 네.
0: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역전의 기회라면 저는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생각과 저희 교회 생각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끝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이 오천절 만절 암송하는 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애들을 어떻게 쓸 건지가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에게 암송을 많이 해라는 감히 말씀 못 드려요. 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한번 승부를 걸 만한 게 여러 가지겠지만 자녀의 말씀 암송은 한번 인생을 걸어봐도 손해가 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무림고수 출연하신 분들 여러 종류가 있으시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암송인데 여러 가지 노하우는 말씀하셨지만 왕도는 없다. 또 이런 또 약간 철렁하는 말씀으로 오늘 또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영적인 싸움이니까 오늘 결단하고 많은 분들이 이 암송의 세계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예비교회 황만철 전도사님, 우리 현서 예지 학생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된 자료는 유튜브 댓글창에서 달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교재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암송하겠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관련된 정보 블로그 링크 여러 가지를 다 보내드리고 그중에 10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방송과정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작 진행한 장대진이었고요. 지금 국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자, 우리 월드컵 특집입니다. 마귀 택배 피하기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 마귀의 전략, 탐욕을 경계하라. 마귀의 전략, 탐욕을 경계하라. 부제가 있죠. 시작.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 탐욕.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과 충돌이 없으면 골 넣겠다? 이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골게터는, 스트라이커는, 센터포워드는 극렬한 저항과 충돌에 부딪히며 거친 태클을 이겨내고 골을 넣는 거지, 태클이 없어서 골을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와 성장과 부흥이 회복이 있을진데 순복음 스피릿을 회복합시다. 내가 열받는 얘기가 들은, 한 분이 왔다가 순복음스럽지 않아서 간다고 갔다는 거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합시다. 여러분, 아멘은 어떤 행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인터뷰하면, 목사님, 이렇게 축복과 이 영예를 누리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면, 전 무조건, 제가 반복돼도 인터뷰 가운데 무조건 이거 얘기해요. 전 두 가지가 오늘 나를 이 자리를 이끌었다. 첫 번째는 아멘, 두 번째는 감사. 아멘과 감사는 1등으로 해야 돼. 여러분, 말씀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마음속에 있는 것과 결단으로 토해내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말씀 전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이 마음속에 있는 거랑 토해내는 거랑 또 천지 차이에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우리 말에는 이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해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거룩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태클,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복잡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단순한 전략에 우리가 계속 지는 거야. 여러분, 전략을 바꿔야죠. 여러분, 계속 이 공격 똑같은 패턴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첫 번째 어떤 공격을 한다고, 어떤 태클을 한다고요? 분열을 시킨다고요. 이간질과 속이된 자라는 마귀의 정체처럼 항상 마귀가 갖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 이러면 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교만. 교만 하나 심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교만을 대적하시는 분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 하나 뿌려놓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은 탐욕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탐욕을 심어줍니다. 탐욕은 별로 죄처럼 여겨지지 않지만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청산가리 같은 영적 독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아시고 탐욕을 버리시고 감사로 전향하시는 영적 전향이 이루어질 지어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은요, 우리 믿음의 모형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로 자주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탈출, 출애굽, 죄와 사망에서 탈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똑같죠? 우린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천국을 향해 걸어가며

이제 출애굽의 40년 인생의 모델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바로 이 출애굽 광야의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사실은 그들 중에, 본문 읽어봅시다. 자, 그들 중에, 자,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 하나님의 전체 은혜로 가나안 출애굽하여 입가나안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다한 숫자, 참 많은, 적지 않은 숫자, 소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여러분 다른 인종이 섞여 있어요. 자, 이걸 보려면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죠.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쳐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대요. 자, 37절 전절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나왔대요.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대요. 출애굽을 탈출, 자, 애굽을 탈출했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 60만 명이었더라 얘기해 놓고, 그런데 그 출애굽 여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뭐가 있었다고요? 잡족. 이건 좀 약간 표현이 거시기 한데 그래도 이게 적나라한 것 같아요. 섞여 사는 인종, 섞여 사는 무리, 이거보다 잡족.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이 믹스드, 멀티튜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믹스드, 섞여 있는 잡족들이, 멀티튜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many other people,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의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의 공급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존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무리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는 아니고 성도는 아니고, 여러분 신약에는 무리라는 개념, 많은 가라지라는 개념에 잡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분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는 것이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이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뭐 찔려요? 아멘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대요. 이것을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던 다른 이방인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혹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라고 추측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잡족이야. 잡족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을 보라고요. 그들은 늘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생산해내는 탐욕의 발생지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잡족들이 뭘 품었대요? 탐욕을 품어요. 여러분, 우리 교묘하게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 사이에는 잡족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사단들이, 마귀들이 숨어서 오늘도 뭘 품고 전염시킨다? 탐욕을 품고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았던 무리, 이 잡족들이 탐욕을 품고 이제 그 탐욕을 전염시키니까 갑자기 내중 잘 살다가 갑자기 세상 무너진 것처럼 울고 불고 난리야. 울면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야, 이런 기가 막힌, 여러분 탐욕의 정체가 뭐냐면, 탐욕부터, 탐욕은 얼마, 액수가 아니라 얼마나, 크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크기와 액수를 보고 너 욕심 많다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욕심, 탐욕의 기준은, 탐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가 탐욕 아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이외의 것을 요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탐욕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 선교의 전초기지로 수많은 나라의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네 사업장을 확장시켜라. 내가 1,000억을 줄게. 자, 그러면 1,000억도 탐욕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정한 뇌물, 뒷돈. 이렇게 더럽게 받은 10만 원도 탐욕이야. 여러분, 10만 원이 탐욕이에요? 1,000억이 탐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액수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충분히 넉넉히 건져나갈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이 시간에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로 만족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잡족들은 탐욕을 품어, 즉 하나님 허락하신 것 이외의 것을 자꾸 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옆구리를 찌르면서, 너 기억 안 나? 너 만나만 먹어서 되겠어? 부추, 파, 마늘, 뭐요? 생선, 오이, 참외. 참외는 좀 끌리네. 네, 좋아하는 과일이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야,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것 외의 것들을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고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묵상하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주신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만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런 잘못과 우를 범하게 되더라. 자, 5절 6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와,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아이씨, 우린 기껏 이 만나 쪼가리밖에 없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쯤 되면 염소탕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 뜯어야 되는데, 삼겹살 구워야 되는데, 아, 부추, 파, 마늘도 못 먹는 이 더러운 인생. 에이씨, 우리한테는 만나밖에 없어. 여러분, 만나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까지 있게 한, 오늘 우리가 우리 되게 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만나 없었으면 벌써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친히 공급하신 하나님의 오마카세, 하나님의 파인다이닝. 여러분, 그거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리미티드 한정판 셰프 하나님께서. 누구의 요리를? 하나님의 셰프 갓, 하나님의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파인 다이닝, 하나님의 요리를 맛본 유일한 족속들이야. 딱 기간 한정. 그런데 그들은 매일같이 공급되는, 맛도 없던 것도 아니요. 오늘 보니까 백성들은 뭐 모양은 모르겠어. 가시 같고 진주 같고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두루 다니면 그걸 거두면 된대. 그냥 어디서 솟는 건지 어디서 내리는 건지 하여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만나는 주워다가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삼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은 뭐예요? 꼭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다른 표현에서는 꿀 섞은 과자가. 여러분, 이건 관용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히브리적 사고로는 관용적 표현, 기름 섞은 과자, 꿀 섞은 무엇, 버터 바른 뭐, 이런 표현들은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맛도 상당히 있었던 거야. 이게 맛없는 거 꾸역꾸역 막 건빵 처먹던 먹는 게 아니야. 목 메도록 그냥 먹고 살라고 먹다, 이것도 아니야. 진짜 맛있었던 거야. 기름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상상해보는 거야.

겁나 맛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부당거래 대사처럼 호의가 베풀어지면 감사하는데 호의가 반복되면 특권인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한번 은혜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면 굉장히 감사해. 근데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 한번 주고 또 고마운데 매일 주면 더 고마워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우리 악한 본성은 어떤 마음이냐? 계속 반복해서 주는 은혜는 은혜로 안 여겨. 싸구려로 여겨. 하찮게 여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씨, 우리는 뭐, 우리에게는 뭐, 만나밖에 없어. 아이씨, 우리에게는 뭐, 은혜밖에 없어. 아이씨, 짜증나. 아이씨, 은혜밖에 없어, 씨.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나는 기적이에요. 그 누구도 간절히 40일 금식기도 해도 못 먹어볼,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그들만의 누렸던 특권, 만나는 기적이었어. 근데 그들은 그 기적이 기적인 줄 모르고 그 선물이 선물인 줄 모르고 그 행복이 행복인 줄 모르고 그 가운데서 만나를 앞에 두고 고기를 찾고 부추를 찾고 정구지, 파, 마늘, 왜 쑥갓도 찾지? 이걸 꼭 다 먹어야 되냐? 여러분, 이 중단 잡족들, 이 수많은, 여러분 적잖아요. 여러분, 많은 수의 가라지들이, 많은 수의 잡족들이 탐욕을 품고 늘 우리에게 탐욕을 전염시켜서 확산시켜서 우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교회 지도자와 원망과 대적하게 만드는 그 시작점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그냥 고기 먹고 싶었을 뿐인데 생선이 기억났을 뿐인데,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여러분 탐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외의 것을 자꾸 마음에 품고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는 마귀의 덫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같은 선물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나밖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하나님이 그러면 이왕에 먹여주실 거면 다채롭게 한식 뷔페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메뉴를 다채롭게, 월요일은 만나, 화요일은 제육볶음, 수요일은 돈가스 뭐 이렇게 다채롭게 주시면 이렇게 원망 안 할 거잖아. 그렇게 해도 할 것들은 해. 돈가스 주면 나는 일본식 돈가스가 좋다. 이런 것들이 꼭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만나만 주실까? 능력이 만나밖에 다채롭게 못 주실 뿐이라 만나밖에 못 주시나? 아닐걸요. 제가 아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 근데 하나님 교육시키는 거야. 만날 통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감사함을 알게 하셔서 마침내는 복 주시려고. 제 주장이 아니라 신명기 8장 16절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한정판 리미티드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신 것은 다, 야 인마 그 모르지, 다 너를, 그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해서 마침내 궁극은 파이널리 마침내 너한테 축복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만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이 만나 태클을 우리가 잘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 마침내 진짜 축복이 기다립니다. 진짜 승리가 기다립니다. 진짜 회복이 눈앞에 있습니다. 진짜 승리가, 진짜 부흥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만나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진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만나 쪼가리밖에 없다고. 에이, 그래서 우리 기력은 쇠했다고. 여러분, 그럼 광야에서 만나 있으면 됐지. 여러분, 은혜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은혜는 실은 이미 충분해요.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경고함이 당신에게는 이것도 과분해. 몇 명 들어야 될 사람 꼭 들으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이것도 과분해. 이미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시퍼런 무서운 홍해가 갈라져 길이 되어 열렸고, 여러분 길처럼 육지처럼 그 바다를 건너본 사람 여기 있어요?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로 흡족히 먹었어요. 제가 요즘 오지 생존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해요. 100만 불 15억 걸어놓고 한 명 남을 때까지 이렇게 버티는 생존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생존 전문가가 왔는데도 40일을 못 버티고 거의 대부분 다 아주 그냥 뼈만디만 남아서 다 가요. 거의 음식이 그렇게 중요해. 나중에 쥐도 잡아먹고 막 썩은 것도 먹고 쥐 오줌도 먹고 막 그래요. 그게 광야야. 그게 사막이야. 근데 그들은 까베기를 먹으면서도, 그 맛있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셰프 하나님의 파인다이닝을 먹으면서도 파 달라, 마늘 달라, 부추 달라, 오이 달라, 참외 달라,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임재, 그 광야 한복판에서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앞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영광과 역사적인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들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눈이 멀어버린 기적과 같은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만나 같은 은혜가, 여러분 꿈 같은, 선물 같은 모습이 아마 여기 천지 빼까릴걸요? 곳곳에 있을걸요? 그런데 탐욕이 들어오자 그들은 이 더러운 말을 뱉어내기 시작해요. 아씨, 애굽이 좋았어. 아, 애굽에서 먹던 생선 생각나. 오이 있었으면 좋겠어. 참외, 부추, 파, 마늘. 놀랍게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은 짐승처럼 부려지고 가성비가 안 맞으니 자기 새끼들을 다 죽였던 애굽의 치욕스럽고 참혹했던 그 과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던져줬던 사료, 강장제, 음식만을 기억하며 올해 애굽을 동경해요. 탐욕은 이렇게 기억을 왜곡시키는, 여러분, 악질적인 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게 만들고 오늘도 세상에 줬던 아무것도 아닌 작은 즐거움을 크게 보게 만드는 이 악한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은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탐욕하지 않고요, 탐욕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당신은 이미 탐욕에 전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로 탐욕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탐욕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저 고기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 줘도 또 있어. 마귀는 그들에게 너희들 고기 먹고 힘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마귀의, 사탄의 태클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대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것은 늘 충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충분해요. 이거면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된대. 내가 뭔데, 내가 안 된대.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사단이 준 교만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이거 있어야 행복해. 부추 있어야 돼요. 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마늘 있어야 행복해져요. 하나님, 아니다. 너 지금 만나 먹어야 돼. 넌 만나 먹어야 돼. 만나 먹어야 돼. 만나 먹어야 돼. 하시는 우리, 아니야 하나님, 파 주세요, 파 주세요. 아이, 하나님, 부추도 없으면 어떡해요. 아, 정구지 먹으러 왔더니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귀와 사탄의 최종 목적지 골은 뭐냐면 씩 웃고 통쾌하게 자기 승리를 이런 환호하는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고기 먹을 때가 아니에요. 아, 고기 먹었네. 맞나 안 먹고 고기 먹었네. 이게 아니라 결국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대적질하게 만들 때 아싸 됐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그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 본질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 불신이 바로 탐욕의 최종 종착역이며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공급보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감정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서 그 은혜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더 가져라, 더 많은 물질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욕망을 더, 하나님보다 당신의 욕망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제가 목사도 낙심할 때가 있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때려치고 싶고 집어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항상 저는 토니 에반스가 쓴 의심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꼭 읽어요. 여러분, 이 토니 에반스의 의심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마귀가 에덴당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며 인류를 죄로 물들일 때 그때 전략과 전술이나 지금 오늘날 물맷돌 중앙부에서 당신에게 찾아온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전략과 전술이 너무 다채롭고 복잡 미묘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인정. 그런데 똑같은 전략에 똑같은 태클에 맨날 넘어지고 있다면 그건 미련하고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전법, 고전적인 전법, 우리에게 언제나 던져줘도 물고 그 미끼를 물어 넘어지는, 언제나 통하는, 믿고 쓰는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뭔가 부족하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의심 하나 딱 던져 놓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 있으면 좋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다 주셨어. 우린 누리면 돼.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완벽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면 풀을 봐도 감사하고 과일을 봐도 감사하고 채소를 봐도 감사하고 짐승을 봐도 감사하고 호수를 봐도 감사하고 나무를 봐도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다 주셨으니까 나한테. 그래서 마귀 새끼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딱 하나 건들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만 보게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의 시선을 선악과로 돌려놔. 하나님 저거 안 주시지.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처럼, 하나님을 인색하신 것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부유하고 풍족하고 만유의 부주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뭐가 인색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인색한 분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건 안 줄 걸로, 한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 우리 교회한테는 그게 복인 거야. 근데 마귀는 우리를 꼭 사랑한 것처럼 찾아와서 선악과를 집어 먹어야 복이라, 행복이라고, 진짜 복이 찾아온다고 우리를 꼬셔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태클이에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뭐 딱 하나 안 주신 거, 딱 하나 부족한 거. 여러분, 그게 지금 마귀의 덫에 걸린 거예요. 지금 벌써 둘러보면, 자세히 보면 당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백 배 더 좋은 게 있을걸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교회는, 신앙의 터전은, 예배는 에덴 동산이 돼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배우자를 보세요. 흡족하진 않아도 완벽할 순 없어. 그래도 꽤 좋은 것들이 남편에게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이 아내에게 있어요. 그러시죠?

그랬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바라보며 살면 돼. 남편이 성실하고 우직하고 책임감 있어. 근데 다정다감하진 않아. 그럴 수 있잖아. 그 말도 없고. 그럼, 그럼 남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보고 사랑해야지. 진짜. 표현도 그 진짜 무드라곤 코딱지만큼도 없어. 진짜. 그럼 가서 제비족을 만나. 맨날 달콤한 말로 당신의 귀를 간지럽혀 줄 테니. 그리고 돈만 뜯어갈 테니. 여러분, 보면 좋은 것을 우리 자식들한테도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건강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좋은 거 보세요. 주신 거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보면, 그런데 꼭 하나 꽂혀서 안 주신 게 보이면 그때부터 지옥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옥되고, 가정이 지옥되고, 교회가 지옥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떤, 그리고 뭐, 뒤처지지 않는 외모를 갖고 있지만,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묵상하다 보면, 야, 요 숨만 조금만 더 주셨으면, 이럴 게 있어요. 아니, 그게 뭐, 아, 검은 콩을 먹어볼까 했더니 뭐, 2톤 트럭으로 먹어야 되는데, 매일. 뭐 없으면 어때, 그냥. 아, 그래. 이막박이 넓고, 뭐, 숱이 별로 없으니 샴푸 값이 적게 든다. 뭐, 좋아하면 되잖아. 물론, 맞박이 넓어서 로션 값이 많이 드는 건 있지만, 항상 상대적으로, 스킨 값이 많이 드네. 이걸 탄식할 게 아니라, 샴푸 값이 적게 드네. 요걸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를 감사로 천국으로 이끌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시지 않는 파, 마늘, 부추에 꽂혀서 미친 짓을 하며 스스로 에덴 동산을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부의 적이 쳐들어서 우리 은혜의 에덴 동산을 깨뜨리고 침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탐욕과 탐심으로 짓밟아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에덴 동산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즉 인류를 죄로 문드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그 태클 전략이 똑같아요. 처음에 와서 뭐 했어요?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아. 자, 분쟁. 또 두 번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교만하게 만들어. 그리고 탐심, 하나님 주시지 허락지 않은 것에 손대게 만들어 우리를 범죄케 만들어. 에덴 동산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오늘도 똑같은 수법으로 우리 에덴 동산을 침범하러 왔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깨트릴 거고, 우리의 부흥을 깨트릴 거고, 우리의 회복을 깨트릴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신 만나를 바라봅시다. 마귀의 전략, 사탄의 태클에 또 당하고 넘어지고 등신처럼 울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만나를 바라봅시다.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시 기억. 만나는 지금 흔해 빠졌지만 만나는 기적이에요. 만나는 선물이에요. 또 익숙해지면 만나가 기적인지도 만나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어느 순간 또 가서 애굽을 동경하고 부추, 파, 마늘을 찾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울며 불며 원망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조건들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주신 너무나 감사한 상황들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교회를, 가정을, 직장을, 신앙의 터전을, 예배를,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과오를 다시는 그 범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멕시코의 한 해안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어느 날 갑자기 용천수 막 퍽 간헐천 갑자기 용천수가 쏟는데 누가 판 것도 아닌데 온천이 엄청 뜨거운 온천이 확확 솟아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신기한데 더 재밌는 건 그 바로 옆에 구멍에서 신선한

냉천, 지하수가 쫙 뿜어져 나와서 너무 신기해. 관광객들 몰려오고 그 마을 주민들은 녹아난 거야. 행복해. 왜? 빨래 걱정이 사라졌대. 그냥 드럼 빨래 뭐 하다가 그 뜨거운 물 간헐적 뽑아져 나온 데다가 이렇게 담궈 놓으면 아주 그냥 자동으로 빨래가 삶아져. 찌든 때가 싹 빠지고 그럼 이제 빨래를 해가지고 옆에 냉천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탁 헹궈서 너무 편안하게 이제 빨래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미국 기자가 시간이 오래 지나 그 마을을 방문해서 그 신기한 광경을 취재하다가 그 가이드한테 현재 코디에게 얘기를 했대. 야, 이 마을 주민들은 참 행복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예, 한때는 그랬죠. 처음에 뜨거운 물이 찬물이 번갈아서 나오면서 너무 행복하면서 우리는 빨래 걱정 없다고 막 행복했던 그들인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에이씨, 주실 거면 뜨거운 물 찬물만 주지 말고 비누도 좀 주시지. 비누도 비누를 안 주셨다고 원망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얘기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이고 그래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탐욕은 별로 죄처럼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죄에 비해서 탐욕, 내가 욕심부리고 하나님 주실 거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큰 죄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이게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 독이냐면 탐욕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교만은 지가 교만해서 혼자 망해. 그런데 탐욕은 신기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탐욕, 불평, 원망은 반드시 전염되고 확산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 한 명 탐욕과 원망, 불평이 시작되면 반드시 그것은 확산이 돼요. 그래서 내 영혼, 나를 죽일 뿐더러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가까운 자녀, 내 이웃, 친구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는 무서운 확산과 전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을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탐욕은 불행한 거예요. 아간 보세요. 아간. 그 탐욕 하나가 들어가서 자기 가족, 자녀, 자손들을 다 죽이잖아. 이 전염성이 무서운 거예요. 또 이 탐욕이 무서운 것은 보세요. 그 시선이 과거로, 후회로 항상 흘러요. 하나님은 그 시선이 미래로, 감사로 흐르길 원해요. 근데 탐욕은 항상 과거로 시선을 되돌리고 후회로 점철되게 만들어요. 오늘도 그들 보세요. 노예생활, 끔찍한 노예생활, 사료값도 안 나오겠다. 여러분 옛날에 소값 파동이 있어서 소가 똥값 된 적 있어요. 키우면 키울수록 돈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뭐 기억나죠? 소 저기 그 만 원에 뭐 키우면 키울수록 송아지가 오히려 더 손해를 봐서 사료 한 포대 값만 주고 송아지 가져가라 그랬던 적 있어요. 왜?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짐승도 그런데 애굽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 가성비가 떨어지고 사료값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식들, 태어난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 애굽이, 이 종노릇, 이 노예생활이 뭐가 좋다고 떳떳하면 불평과 탐욕, 잡족들이 탐욕과 탐심을 번져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후회하며 어디를 지향해요? 과거 애굽을 지향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keep going, go forward, 항상 앞쪽을 향해요. 뒤돌아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항상 미래를 지향하고 감사를 지향해야 돼. 근데 탐욕은 항상 과거를 지향하게 만들고 우리 그걸 후회하게 만들어. 여러분 오늘도 후회와 과거 지향적 어떤 시선과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이 지금 탐욕에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이 탐욕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다가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리더와 지도자에게 대적하게 만들고 반드시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보세요. 이게 바로 불평과 원망이 확산되고 과거를 지향하며 맨날 후회하고
지도자를

떨며 불며 낙심하더니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저를 죽여달라. 하나님께 간청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살리심이 없었으면 그 조직은 끝나는 거야. 여러분 결국 탐욕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커다란 생수통에 떨어진 한 방울의 청산가리처럼 전체를 도구로 만드는 전염시키고 과거 지향, 후의 지향 그리고 조직 무너뜨리는 이 리더와 지도자들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결국 탐욕의 끝은 결론은 죽음과 사망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의 결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33절. 자, 우리 본문 33절. 자, 하나님께서 하도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여러분 그 원망에도 답하세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할 수도 있는데 그 원망, 그럼 시컷 먹어봐 한번. 메추라기를 막 그냥 보내주셔서 자, 30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는 지도자는 낙심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심히 진노하셔서 심히 하나님이 심히 자 잘 안 쓰시는데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시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졌대요. 기브롯 핫다아와는 탐욕의 무덤들이에요. 이름의 뜻이 탐욕의 무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욕심을 낸 백성들이 다 거기서 죽어서 장사되어서 거기가 공동묘지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들, 복수형이에요. 탐욕의 무덤들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잔치집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만나의 공급으로 행복해야 될 그 축제 현장이 초상집이 돼버리고 공동묘지가 돼버린 것은 다름 아닌 마귀가 던져놓은 탐욕의 미끼를 덥석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시면 그냥 만나 먹어요. 그냥 만나 주시면 만나 드시면 돼. 고기를 원하고 원망하고 탐욕 부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그걸로 실컷 살아볼래? 아주 거기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 부제목이 뭐예요?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 탐욕 그렇게 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더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우리 예배의 자리가 탐욕의 무덤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신 만나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축제 현장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이 이른다. 욕심은요 씨앗 하나가 잉태되면 그때부터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나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니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작은 탐심이었을 몰라요. 이게 죄처럼 여겨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탐욕은 감사를 죽였고 믿음을 죽였고 예배를 죽이고 은혜를 죽이고 내 안에 사랑을 죽이고 신앙을 죽여버리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친한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고 영적 지도자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독이 되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좀 잘 보세요. 탐욕은 항상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작동돼요. 항상 그래요. 오늘 이 탐욕의 메커니즘을 끊어버리고 오늘도 여러분 감사로 전향하는 거룩한 전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점검, 내 신앙을 교회만 나온다고 여러분 열심만 낸다고 될 게 아니라 계속 점검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혹시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진 않았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은가? 다른 것과 자꾸 비교하지 않는가? 하나님 뜻보다 내 욕심을, 내 감정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탐욕은 이렇게 작은 죄처럼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영적 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탐욕, 하나님

0: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미혹한 자들이 생길 거래요. 미혹. 여러분 미혹이 뭐예요? 우리를 꼬셔다가 저기 뭐 이단에 데려가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미혹은 뭐냐면 하나님 외 다른 것을 원하는 게 미혹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무엇,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탐하는 모든 것이 미혹된 거예요. 그때 우리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셔야죠. 예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구하러 온 거지 뭐가 이러니 저러니 저 색깔이니 이 색깔이니 턱이 높니 낮니 뭐 여러분 주신 것들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를 바라봐야죠.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불편해도 부족한 거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 보러 나오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자꾸 뭘 이렇게 많이 바라봐.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유학할 때 한인 교회들은요 다른 목적으로 많이 나와요. 비즈니스하고 많은 정보를 유학생들은 케어받으려고 김치 얻어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되게 이상한 현상이 어떤 헤게모니가 딱 있으면 그 지역의 중심 뭐 별 뭐 잡스러운 일을 해도 거기에 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다녀. 그러다가 어떤 이슈를 통해서 그 헤게모니가 딱 깨지잖아. 그럼 이주면 좋게요. 제가 영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 여기가 그 한인들 사회의 가장 큰 커뮤니티 가장 큰 공동체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 하나 딱 발생하고 뭔가 대세가 이쪽으로 기울죠. 나 깜짝 놀랐어요. 2주 만에 7명 남고 다 가더라고. 그 이쪽이 대세를 비즈니스 상업 장사하는 사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김치 뜯어 먹을 사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나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 하나님 보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속셈들이 있구나. 여러분 교회도 그러면 안 돼. 우리 신앙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짭스런 다른 유익을 추구하며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얘기하면 막 많은 분들이 막 과거 얘기하는데 과거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저 사람 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뭐 저 그럼 여기 있을 사람 자격 있는 사람 누구냐 그랬어요. 나부터 갈게요. 나부터 그랬어요. 나 깡패였는데 그럼 나부터 그만둬야지. 그렇다고 그 모든 잘못들을 다 옹호하고 덮어주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여기서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무리들이 가득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 은혜의 만나에 만족하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V

박신아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평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 하나하나 인연을 맺고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공식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움켜진 인연보다는 나누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각박한 인연보다는 넉넉한 인연으로, 슬픔 주는 인연보다는 기쁨 주는 인연으로, 시기하는 인연보다는 박수치는 인연으로, 짐이 되는 인연보다 힘이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 일부를 주로 감상하셨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성가 산책 꾸며봤습니다. 지난주까지 다소 어려운 곡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성가 산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면은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장르의 음악 중에 찬송가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저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알토 방현희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노래 들으시며 주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인가 한 달쯤 됐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친구에게 성가산 책을 소개해 주셨고 그분이 성가산 책, 특히 찬송가를 몇 번 들은 후에 교회에 나가고 싶어졌다고 말씀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너희의 숙기에 조용히 나가 준비했습니다. 잘 아는 유명한 찬송이죠. 김해 시립합창단의 노래 부릅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김해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러서 좀 더 생각이 나고 익숙해져서 또 준비해봤는데요. 이 곡은 한 6개월 전인가 한번 틀었는데 어떤 분이 제 생각이 많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또 그런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조혜영 편곡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시립합창단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 실업선언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옛날 제목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가자제일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원효식 목사님, 요 소망의 기도에서 나오신 예, 기도를 잘하시고 음악도 좋아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바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어요. 그래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박신학 과외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박신호커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들을 찬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죠? 이 곡의 원명은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써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네틀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제목이 나오고 우측 아래 굵은 글씨로 써진 것이 바로 이 찬송의 곡조의 제목입니다. 이 네틀톤이란 말은 미국의 유명한 19세기 전도자 아사엘 네틀톤의 이름인데요. 그의 이름을 따서 네틀톤이라는 곡조를 만들고 그 옆에 8787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는데 그것이 이 찬송가의 운율입니다. 그 운율에 맞는 시는 모두 이 찬송에 맞춰 부를 수 있게 운율을 써놓은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금 밝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수원시립 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네, 재즈풍으로 부르네요. 수원시립선단이 부른 복에 그런 강림하사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화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꾸며보았습니다. 주달려준 십자가,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찬송을 골랐는데요.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 오늘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제가 89년에 유학을 처음에 가가지고 내렸던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이 불꽃놀이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정말 중요한 교육을 조선인들에게 해줬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본받고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골라봤습니다.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곡인데요. 한글 가사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아름답게 펼쳐진 넓은 들판과 황금빛 곡식 물결, 장엄한 산과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후렴에서는요, 아메리카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여 미국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형제애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시며 바다에서 빛나는 바다까지 축복하소서,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곡이 짧아서 조지 베버리 쉐어의 음성으로 먼저 들으시고요. 이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을 같은 곡이지만은 불러 들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더 뷰티풀 조지 베버리 쉐어와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성단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찬송가 내 맘의 주요 소망대소서입니다. 내 맘의 주요 소망대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마지막 절 하나 들려드리면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곡은 아일리시 전통 멜로디에 이 찬송 가사를 붙인 곡으로 분위기가 좀 다른 곡과 다릅니다 장단조라기보다는 다시 말해 모드 선법의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레나 마리아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 중학교 때 큰 집회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죠. 100만 명 정도 모인 그런 큰 집회였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주강사이시고 김정한 목사님 통역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고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여의도 광장에서 큰 소리로 이 노래 불렀던 그런 은혜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경동교회 2부 찬양대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경동교회 2부 찬양 되었습니다. 다음 들으실 찬송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사제인 커크패트릭이 어떤 부흥 집회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가수가 자신의 훌륭한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 가수는 그 시에 노래를 불렀고 가사를 음미하고 은혜를 받은 후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노래로 들으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로고스 남성 중창단이었습니다. 아,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우는데요.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이 가사와 같이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희찬의 트럼펫이고요. 두 번째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에게 친숙한 옛날 성악가 엄정행 선생님의 노래, 그리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서울신학대학교 합창단입니다. 이제 2019년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의 한 해 절반 동안의 결실을 생각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새로운 발돋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꼭 한 명씩 있는 유형 아시나요? 바로 즉흥파와 계획파인데요. 저와 부모님은 여행을 가면 와 여기 예쁘다, 여기 냄새 좋다, 여기 들어가자 하며 바로 결정하는 편입니다. 반면 제 동생은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맛집 리스트를 만들고 후기를 찾아보고 동선까지 미리 계획하는 아주 감사한 완벽한 계획파인데요. 얼마 전 함께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말 분위기도 좋고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식당을 발견했어요. 통유리 너머로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예쁘게 꾸며진 인테리어에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누가 봐도 여긴 맛집이다 싶은 곳이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동시에 외쳤죠. 여기다! 그런데 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안 돼, 5분만 더 가. 왜? 거긴 관광객들이 가는 집이고 내가 찾아놓은 진짜 맛집이 있어. 솔직히 믿음이 가진 않았지만 설득할 수 없어 결국 동생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고 밖에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식당.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동네 어르신들께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여기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음식을 한 입 먹는 순간 저희 가족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와, 동생 말 듣기 정말 잘했다. 알고 보니 그곳은 현지인들만 찾아가는 진짜 맛집이었던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며 더 만족을 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보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 오늘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평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곡곡.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클래식 중에서도 신뢰학곡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뢰학곡은 프랑스어로 뮤직 드 샹프. 직역하자면 방에서 듣는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곡보다는 주로 3중주, 4중주, 5중주에 소규모로 구성되어 연주자 한 명 한 명의 음악적 개성과 표현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음악 장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신뢰악곡은 아미비치의 Romance for Violin and Piano 작품번호 23번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작품은 미국의 작곡가 아미비치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로맨스 작품 번호 23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곡가 아미비치는 미국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피아니스트로도 큰 주목을 받았지만 결혼 후에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남편의 뜻에 따라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기보다 작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꿈이 잠시 멈춰선 시간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미비치는 그 시간을 포기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작품을 써내려갔고 그 작품은 오늘날 미국 클래식 음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로맨스 역시 그녀의 섬세한 음악 세계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893년 아미비치는 당대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모드 파월에게 이 작품을 헌정했고 당시 두 사람은 미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여성 음악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당시의 여성 예술가로서의 같은 고민들을 공유하며 함께 무대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작품은 화려한 기교를 앞세우기보다 한편의 시를 읽는 듯한 아름다운 선율로 오늘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앞서기 위해 달려가는 음악이라기보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작품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획이 바뀌거나 원하는 길이 막히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세상은 늘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이루는 것보다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가 바라봐야 할 방향을 잃지 않는 것. 아미비치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계속하여 아미비치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로맨스 작품 번호 23번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고 계획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찬양은 주 은혜 임을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흔들리는 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간 그 모든 길이 결국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가사 읽어드리고 바로 클라리넷 연주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

이루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대를 품고 시작했던 한 해가 어느덧 절반을 지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더욱 깊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흐르는 시간을 바라볼수록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슨 말부터 먼저 할까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가치 있다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맡겨주신 딸들을 돌보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돌보지 않았더냐 하실 것 같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원한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냐 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세워주며 살았는지, 그러한 삶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그 속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남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지만 가져도 만족이 없고 누려도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참된 쉼과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딸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되시며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임을 삶으로 배우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리는 은혜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으로 우리 딸들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빨리 가라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돌아보면 우리도 참 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갈 것인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지나기도 하고 내 계획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들었던 아미비치의 음악처럼 조급하게 달려가기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또 마지막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처럼 언젠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돌아보며 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눈앞의 상황보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제작 진행의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와 소식 속에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고 마음은 분주하고 때로는 영혼조차 지쳐있음에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시선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원어의 뜻은 간절히 부르고 전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관계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분주함 속에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무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요술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역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더욱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능력을 얻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경건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멈추고 평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며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긴 한숨도 들으시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눈물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올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머리인데요. 이 머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눈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눈인데요. 먼저 눈동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도록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기관은 눈을 빨리 감을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눈을 가장 먼저 질끈 감게 되고 또 큰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다 깨져도 멀쩡한 곳은 이 눈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보호 본능이

이 눈에 제일 먼저 작용했기 때문이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동자와 같이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사할 수가 있고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애틋한 사랑과 보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질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70여 년 살아온 나 자신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

은혜와 실천이 그 축복들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연약할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긴 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보호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집에 닭을 여러 마리 키웠었는데요. 잘 지내던 중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어미 닭은 자신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싹 감싸던 장면입니다. 병아리가 3마리가 됐든 4마리가 됐든 6마리가 됐든 정말 감쪽같이 숨기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병아리들에게는 어미의 날개가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견고하고 탄탄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이 말씀에 나오는 독수리의 날개는 얼마나 더 크고 든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호하심을 이 날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떠한 요새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날개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 하고 옛 습성을 따라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 날개 아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시편 34편 17절.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묵살당할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염려, 문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고 듣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당신과 주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기도 가운데 내뱉은 모든 말이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그분이 당신의 말을 몹시도 듣고 싶어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 그분의 반응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을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이끌고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의 귀를 활짝 여셔서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주님께 피어오르는 향으로 여겨주십시오. 들어올린 두 손은 나의 저녁 기도입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높은 산꼭대기 절벽 위에는 흙한 줌 제대로 없는 척박한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낙낙장송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매서운 겨울 폭풍이 불어오고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도 결코 시들거나 쓰러지는 법이 없는데요. 주변의 나무들이 비옥한 땅에서도 쉽게 꺾일 때 이 절벽 위의 나무가 그토록 굳건하게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참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줄기는 비록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는 단단한 바위 깊숙한 틈 사이로 밀어넣어 반석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거센 태풍이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가 나무의 뿌리를 완벽하게 움켜쥐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를 붙들어줄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을 뒤흔드는 거친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지쳐 있다면 변함이 없으신 반석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요새이자 방패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지난 6개월 돌이켜보면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과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는 절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임을 고백하면서요.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마음껏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더 회복되고 믿음이 더 굳세지는 감사의 찬양이 되길 바라면서요. 첫 찬양 감사 찬송 소프라노 이미경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지나온 날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의 날들도 그 손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워십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거의 펜로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올 때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눈길을 세상의 걱정으로 끌려가는 마음을 하늘로 향하며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소프라노 도선이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손에 붙들려 사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세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순간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역사하셨던 더 많은 감사들을 기억해내는 맥주감사절이 되어서요, 우리의 미약한 감사의 찬양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인자와 성실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0: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외곽의 모카탐이라는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쓰레기를 수거하며 살아가는 빈민가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이슬람의 율법과 척박한 가난이라는 사탄의 무장에 묶여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상상하지 못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었던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야 라는 이 거짓의 갑옷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BBC나 여러 외신은 이 현상을 환경을 뛰어넘은 영적 해방이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환경과 운명이라는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취해 가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모카탐 마을에 가면 굉장히 웅장한 동굴교회도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0: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강찬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 강한 자로 비유하시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의 승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뉴욕의 악명 높은 갱단이었던 마우마우의 두목이었었던 니키 크루즈는 폭력, 살인, 마약 이런 사탄의 강력한 무장 속에서 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니키는 자신을 나는 지옥의 자식이야 라고 부르면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전도자 데이비드 윌커슨이 니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을 때 니키는 막 분노를 하면서 윌커슨의 얼굴을 팍 주먹으로 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그날 밤 니키의 완고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니키 크루즈는 자신의 폭력을 지탱하던 그 모든 사탄의 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요, 깽단 두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요. 이후에 평생 전세계를 다니면서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게 됩니다. 사탄이 씌워놓은 악의 갑옷이 너무 견고해서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는, 그 이름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브라운 월십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쉐키나 찬양단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밥이 되라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세상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쉐키나 찬양단의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소련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수용소는요, 인간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두려움과 배신이라는 어두움의 무기로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솔제니친을 포함한 많은 죄수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짐승처럼 여기며 죄의 종으로 살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용소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솔제니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수용소라는 이 어둠의 왕국 한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는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제니치는 수용소라는 이 어둠의 감옥이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소유하지 못함을 선포하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 쓴 그 글들은 전 세계 어둠의 무장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솔제니치는 외부적인 그 환경들이 자신을 묶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쇠사슬도 그를 종으로 부릴 수 없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늘의 백성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헤븐리 터치 워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조주영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헤븐리 터치 워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조주영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후에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로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려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 쾌락과 철학 또 만이교 이런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악한 습관

을 쫓아내려고 너무나 애를 썼는데요. 어거스틴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매번 더큰 허무함과 옛 습관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청소해보려고만 했지 주인을 모실 생각, 아, 주인이 오시면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집어서 읽으라 라는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을 읽은 어거스틴은 그제서야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있던 자신과 또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의 내면을 거주지로 탁 삼으셨을 때 과거에 그렇게 괴롭혔던 방탕함과 정욕의 그 악한 것들이 다시는 들어올 틈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 비로소 내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참된 구원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그 자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찬양하며 악한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김동궁의 내가 주인 삼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김동궁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국 언론에 보도되었던 한 노숙자 사역자의 사연입니다. 이 사람은요, 수십 년간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면서 수없이 재활원에 입원했는데요. 중독을 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몇 달씩 술을 끊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을 끊은 상태에서는 늘 더 큰 절망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이전보다 더 심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랬던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회복된 것은 술을 끊는 것에 집중하던 때가 아니라 길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셨을 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였던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술을 끊으려고 애쓸 때는 집이 비어 있어서 악한 것들이 더 쉽게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술이 들어올 틈이 없어졌습니다. 이 노숙자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도덕적 결심은 결국 더 큰 실패를 불러오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평안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변화의 삶, 주님께서 온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승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막스밀리안 콜베 신부님은 처형을 앞둔 다른 수감자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신 그야말로 사랑의 순교자로 불리시면서 오늘까지 희생과 보편적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되시는 분입니다. 이 신부님의 사건은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을 때에 어둠의 세력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용소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콜베 신부님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신부님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런 아사 상태의 감옥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콜베 신부님이

자신의 영혼이라는 집을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같은 환경조차도 콜벳 신부님의 영혼을 침범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영혼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구원의 요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오늘 콜벳 신부님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찬바닥에 먹는 것도 너무너무 열악하고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웠더니 찬양할 수 있었고 희생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주를 위한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곳에서 찬양하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천국으로 만드는 길,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마커스의 주를 위한 이곳에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오늘부터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올해는 별그대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6주 동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에 외치는 성령의 성품인데요. 이 열매는 아홉 가지의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열매의 의미와 또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아홉 가지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여기에는 사랑, 희락, 화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예요. 여기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는 첫 시간이고 또 첫 번째 주간이어서요.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소프라노 신델라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1년에 한 번에 돌아오는 서머 스페셜인데 올 때마다 참 자주 온다, 빨리 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인가 봐요. 올해는 6주 동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감동을 나눌까, 은혜를 받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올해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동안에는 특별히 신청곡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으면 들려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 주에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 다음 주 두 번째 주에는 희랑과 화평, 또 세 번째 주에는 오래 참음, 네 번째 주에는 자비와 양선, 다섯 번째 주에는 충성, 마지막 여섯 번째 주에는 온유와 절제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사랑이고요. 또 첫 시간인데요.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듀엣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에는 이런 부제도 있어요. 웨딩송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찬양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열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 서머 스페셜로 만든 아이드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만들었는데요. 아마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찬양으로도 부를 수 있군요.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그 풍성함에서 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입니다.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댁강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썸머 스페셜 6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썸머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사랑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를 변화시킬 생각을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시스템의 변화나 인류 전체의 발전을 꿈꾸기도 하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도 가치가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더러운 방을 청소하려 하지 않고 창문 밖의 풍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변화와 회복은 결코 외부적인 힘이나 거창한 계획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작은 실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지선의 충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포힘의 만유의 주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오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주께 가는 길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컬러의 예수 사랑하심은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현선의 예수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됐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주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하셨습니다. 흔히 집을 떠나서 떠돌이하는 그런 삶이 고달프고 힘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여행을 가더라도 막상 좋은 것과는 달리 피곤하기도 하고 아 포근한 집에서 누웠으면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내 집이 호텔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부족하고 조금은 누추하더라도 내 한몸 누일 곳이 편안하기 때문일 텐데 주님 품이 그러합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듯 하지만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북녘에 계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도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편안한 쉼을 주실 겁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415 성도님께서 울산에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새벽에 오랜만에 일찍 눈이 떠져서 항상 틀어져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 이렇게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방송이네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녘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힘 누리시길 바랄게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북한과 세계 또 남한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정윤아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동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찾아뵈어서 너무 기쁩니다.
0: 예. 저희 극동방송 통해서 뭐 지역의 방송 가정 여러분들 만난 적이 있으실 테고 또 극동방송에서 간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입수를 해서 간간히 방송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나 하셨던 것들.
1: 아.
0: 근데 방송할 때 야, 우리 윤아 자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북한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감사하네요.
0: 예. 한국에 지금 정착하신 지가 20년 차 하시더라고요. 맞죠?
1: 맞아요. 예.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나이를 빼면은 정말 어릴 때 오셨나 봅니다.
1: 제가 19살 때, 대학 2학년 때.
0: 오, 네. 네.
1: 지금 이제 39이 됐습니다.
0: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0: 20대처럼 보이시는데.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벌써 20년 차가 되셨는데, 네. 지금 요즘에 한국 살이 어떠세요?
1: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이제야. 네. 네. 이게 사람이 참 겸손하지 못한 게,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뭐 식은죽 먹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처음에 5년은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정신없이 네. 이렇게 흘러왔고 적응하느라고 바빴고 10년 차쯤 되니까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고
0: 네.
1: 그다음에 20년 차쯤 되니까 이제야 조금 한국 문화에 조금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0: 이제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됐구나.
1: 네, 완벽하게는 아닌데 네, 그래도 조금은 됐지 않았나.
0: 아니 근데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너무 스타일리시하시고
1: 곧만 이제 자본주의에 적응.
0: 네. 아니 이제 TV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 네. 예,
0: 이만갑 출연하시고 알아보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이만갑은 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었는데
0: 네.
1: 다니엘 기도회 나가고 나서
0: 그렇죠.
1: 젊은 청년분들과 뭐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중에 이제 청년분들이 알아보시는 경우는 거의가 다 다니엘 기도회예요.
0: 맞아요.
1: 네.
0: 다니엘 기도회 간증하고 나니까 또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1: 엄청나더라고요.
0: 예. 네. 그곳에 가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1: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10처녀의 비율을 들면서 준비된 5처녀가 돼야 된다 우리가.
0: 야.
1: 그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 주야 이거 한번 진짜 목소리 내서 불러보는 게 서원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치 움이나 뭐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누군가를 버처를 세워놓고 주님을 그렇게 못 찾죠.
0: 그렇죠.
1: 아버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0: 그들의
1: 눈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0: 네.
1: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사실은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한 가지는 강조했던 것 같아요.
0: 예, 네, 꼭 준비돼야 된다.
1: 꼭 준비해달라.
0: 맞아요.
1: 기도해달라.
0: 맞아요.
1: 그 부탁을 드렸었죠.
0: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네.
0: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번에도 책을
1: 네.
0: 지난 연말에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정윤아 자매가 목숨을 건 갈증 자유라는 책을 내셨어요.
1: 네.
0: 첫 책이시죠?
1: 처음 책입니다.
0: 네.
1: 제가 원래는 세상 책을 쓰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0: 네.
1: 그래서 제목도 다 정해놓고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아버지도 좀 팔고 이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책을 한 2년 전에 제가 쓰다가 원고가 3분의 1 정도 완성된 게 이제 컴퓨터에 남아있었어요.
0: 네.
1: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좀 덜 대먹었다 하는 마음이 저희 하나님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혼을 네, 많이 네. 내시는데 너 기계 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스토리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노조 세장님 뭐 아빠 얘기 이런 위주였던 책이 쭉 빠져나가고 간증집으로 정리를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수익금을 이런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네.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0: 그래서 바로 순종을 했죠.
1: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목도 바뀌었을 거고.
0: 맞아요.
1: 목숨을 건 갈증.
0: 네.
1: 자유. 네. 자유라는 말을 북에서 아셨어요?
0: 북한에서 자유는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가 독립을 할 때 그 자유.
1: 오.
0: 네. 개인의 자유는
1: 그렇죠.
0: 가르쳐주질 않고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가 억압된 거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노후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막 버리잖아요.
1: 오, 그렇죠.
0: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육에 신경 쓰지 마라. 북한도 사이비 종교집단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럴 때만이 진정한 조국의 자유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1: 아멘.
0: 그 자유도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려보는 자유 이것까지
1: 네.
0: 다 포함이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책 페이지를 보시면 그 처음 페이지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1: 아멘.
0: 책 페이지 보시면 제가 갈라터진 북한 땅을 나와서 빛의 땅인 자유로 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야. 어떠세요? 직접 이런 자유 세계에서 이제 산 세월이
0: 네.
1: 북한에서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빼앗겼던 세월보다 이제 길어졌어요.
0: 네,
1: 그렇죠. 한국에서 산 세월이
0: 네. 네.
1: 참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0: 참 자유 이상입니다.
1: 할렐루야.
0: 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감사함을 잃어서 젊은 세대가 오늘날의 이 물질 만능 이런 축복을 불평불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1: 아.
0: 네. 뭐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1: 할렐루야.
0: 제가 살면 살수록 더 느끼고
1: 네.
0: 오히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도 진리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하잖아요.
1: 네.
0: 관계를 맺은 자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1: 할렐루야.
0: 네.
1: 아니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구나.
0: 맞아요.
1: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0: 네.
1: 자 우리 정유나 자매 이제 책의 이야기 또 책 속에 담겨 있는 뭐 북한에서의 일상이나 탈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제 차차 풀어가 볼 텐데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나 자매님 평소에 어떤 찬양 많이 은혜 받고 계세요?
0: 하나님의 은혜.
1: 와.
0: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 노래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또 해외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호황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의 선박이 한 척 더 안전 해역으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한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 크루즈 선 관광객이 지방의 소도시까지 찾으며 지역 상권의 새로운 소비 활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K-푸드의 뿌리와 한국 식문화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을 개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1990년대 초 남북 핵협상 회의록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이 핵 사찰을 거부하며 거친 협상 태도를 보인 당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평양 과학자 집단 거주지에서 과학자 자녀들이 한국의 전자도서를 보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중국 세관의 개인 휴대폰 통제가 완화되면서 북한산 특산물의 중국 반입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했고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 리도 4.1%를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 가운데 11곳이 올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예상했으며 JP모건과 시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대규모 설비 투자, 기술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 등이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티는 최근 예상보다 견조한 경기 지표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고 우리 금융경영연구소도 반도체 특수화 추경 효과 등을 이유로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오는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현재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동의 이란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 등을 인용해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은 이를 국제법상 금지된 통행료가 아니라 항행 안전과 해상 구조,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 비상 상황 대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서비스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서비스료든 통행료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60일 동안은 상선의 무료 통항이 보장되지만 이후 운영 방식은 오만과 이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경우 국제에너지 시장과 해운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추가로 안전해역으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했던 한국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자동차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해 있었고 현재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모두 두 척의 한국 선박만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HMM 남우호는 지난 5월 피격 이후 두바이 항에서 수리를 받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 해협을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선박은 화물 선적 일정에 맞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당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46명이 있었지만 통항을 계획한 선박은 모두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협에 남아있는 선박들과 실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식량과 식수, 연료 공급은 물론 선원들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담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마지막 남은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을 넘어 지방의 소도시까지 찾으면서 지역 상권에도 소비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1,500여 명을 태운 국제 크루즈선이 처음으로 충남 서산 대산항에 입항해 관광객들이 해미읍성과 전통시장 등을 둘러보며 약 10시간 동안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대산항 인근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7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중국인 매출이 90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리브영 서산지역 매장의 외국인 매출도 1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크루즈 기항지가 다양해지고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인들의 소비가 기존의 면세점이나 대도시 중심에서 편의점과 생활용품점, 전통시장 등 지방 상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라 편의점과 화장품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방 거점 점포를 확대하고 환전 서비스와 외국인 맞춤형 상품을 강화하는 등 지역 관광 소비를 겨냥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 식문화의 역사와 한식의 뿌리를 조명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을 오는 10월 25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K푸드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한식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특별전으로 전국의 51개 기관이 참여해 모두 684점의 유물을 선보입니다. 전시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의 특징으로 꼽히는 숟가락과 젓가락 문화는 물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다양한 식기와 상차림, 조리도구, 풍속화와 고문헌 등을 통해 우리 식문화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1500년에서 2000년 전 사용된 손잡이 달린 토기

한 100여 점은 현대 머그컵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3000년 전 청동기 시대 벽시와 백제 무령왕릉의 왕실 식기, 천마총에서 출토된 꽁알이 담긴 토기, 고려시대 꿀이 담긴 청자 매병 등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여주는 유물들도 함께 전시됩니다. 또한 조선 후기 미식가 허균이 전국의 별미를 기록한 도문대작과 김홍도, 김득신 등의 풍속화를 통해 계절 음식과 지역별 식문화도 소개됩니다. 박물관의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의 바탕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한국인의 밥상 문화와 음식 전통이 자리하고 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남북 핵협상 회의록 3836쪽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모두 32차례 회담을 벌였지만 핵사찰과 한미연합훈련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과정이 담겼습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양측 대표가 서로를 깡패, 강도라고 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며 언쟁을 벌이는 등 거친 신경전이 이어졌고 북한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찢거나 우리 측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우리 측은 연간 40개 시설에 대한 불시 핵 사찰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사찰 대상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록에는 북한이 1992년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겠다며 협상을 늦추려 했던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자료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초기 협상 과정과 북한의 협상 방식, 당시 남북관계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자동에서 국가 핵심 과학자들의 자녀들이 한국 소설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자도서를 몰래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16살 동갑내기 청소년 3명이 부모들이 출근한 사이 한 친구의 집에 모여 휴대전화와 소형 컴퓨터를 이용해 SD카드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함께 보다가 주민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국 소설과 이른바 불순 도서가 담긴 SD카드와 전자기기가 압수됐으며 당국은 이들이 금시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고 구역 안전부 감방에 구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자 동은 북한이 핵심 과학자들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집단 거주지인 만큼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에서는 자녀들뿐 아니라 국가 연구에 종사해온 부모들까지 책임을 지고 지방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니라 체제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대책 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상 비판 모임과 검열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세관의 개인 휴대폰 검사가 이전보다 완화되면서 북한산 건어물과 농산물 등의 중국 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중 간 인적 왕래가 증가하면서 사업이나 친척 방문 등의 목적으로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북한산 건어물과 농산물, 식료품 등을 개인 짐에 넣어 중국으로 들여오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세관이 유엔 대북 제재를 근거로 개인 짐까지 엄격하게 검사해 소량의 북한산 물품도 반입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량 반입은 계속 단속하면서도 개인이 휴대하는 소량 물품에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린성 옌지 일대에서는 북한산 말린 오징어와 꼴뚜기, 새우, 게살 등 건어물은 물론 나물과 약초, 북한 식료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을 판매하는 개인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북한 특산물 거래가 최근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중국 내 조선족과 탈북민뿐 아니라 호기심으로 북한산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까지 늘면서 소규모 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 지역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야가 흐려지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도 지역은 종일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21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온종일 흐리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20도.

0: 24도, 청진 2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전 해상에서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을 이겨낸 힘이 생깁니다.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주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영생, 이 구원이라는 삶 속에서는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없어요. 이런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님 앞으로 꼭 나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문자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중에 첫날인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고 주께서 긍휼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아뢸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좁은 길과 오르막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함께 나눈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그리고 호사나 싱어즈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 가진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는가. 그러나 그거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답답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새로 온 진리를 한번 깨닫고 싶어서 연구를 해봤어요. 첫째,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7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죠. 한평생 듣지도 못하면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던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째로 He was deaf, 못 듣는 사람의 처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아기 우는 소리도 아기 웃는 소리도 아기 보채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어머니의 인자하게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찬송가도 설교도 들을 수가 없고 친구들의 재미있는 얘기도 들을 수가 없고 위험에 임박했을 때 소리 질렀는데도 못 듣고 아침에 새소리도 들을 수 없는 불행. 못 듣는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두 번째로 말을 못했습니다. He was dumb. 말씀 어짜에다가 말 더듬음 하는 눌자가 있죠. 말을 못해서 어눌했다. 안 들리는 것도 서러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는 얼마나 답답했는가. 자신의 의사도 표시 못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도 못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본 것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의 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의 말은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나의 말은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재우기도 한다고 그랬죠. 나의 말은 용기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나의 말은 건설

0: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방명이가 될 수도 있다. 나의 말은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워시빌더스의 만립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이정림 사모님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 가운데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곳에서 신분증을 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과 그 탈북 여정부터 정착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착 1년 차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리톤 김성결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인데요. 피아니스트 최준혜 씨의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과 연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한국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스튜디오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곳 정착 1년차 가운데 지금은 수원에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의 여정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눠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곳 서울까지도 교회를 다니시는
0: 네.
1: 같은 고향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그 은혜의 말씀들 다 같이 나눠봤는데 네. 선생님이 이곳에 오셔서 사실 많은 분들이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사실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여기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0: 네.
1: 직업부터 시작해서 당장 내일의 일들, 그리고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어떤 거를 바로 경제생활을 할지
0: 네.
1: 그리고 경제생활도 여기저기 일자리가 참 많아요. 선생님은 어떤 선택지를 딱 처음에 고르셨어요?
0: 네, 저는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
0: 네.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 머리에 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요양보호사 직업도
1: 네.
0: 봉사 활동이잖아요. 봉사 그리고 섬긴다면 또 섬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
1: 네.
0: 내가 직접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요양보호사를 선택했습니다.
1: 섬김과

0: 도움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다시금.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데는 하나 언어로 다시 들어가서 수업을 받거나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자격증까지 다 공부하시고 따신 거예요? 언제 따셨어요?
1: 자격증은 5월 중순경에 이제
0: 5월
1: 나왔고,
0: 중순에요.
1: 5월 중순경에 따고, 과정을 마치기는 4월 말까지 과정을 마치고.
0: 그러면 바로 또 지원서를 넣고 취업을 할수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1: 언제든지 취업은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북한에서 나름대로 살고 지식이 없잖아요. 싸운 지식이 없고 중국에서는 또 20년간을 헐레벌떡 그냥 삶을 살다 보니까 싸운 지식이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머리에 든게 있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이제 지식이 많아야 돼서 제가 제일 필요한 것이 컴퓨터 자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컴퓨터 자격증 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요즘은 업무를 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요양보호사를 해도 뭐
1: 해도
0: 일지를
1: 네,
0: 쓰거나
1: 맞아요.
0: 아니면 뭐를 주문하거나 정말 그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은 자격증을 따시고 어느 정도 익히신 후에는 바로 보호사로서
1: 제가
0: 일을
1: 지금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사회복지사까지요?
1: 사회복지사도 요양보호사하고 친밀하게 연관된 부문이고 또 컴퓨터 빼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이제 완벽한 사회복지사, 이제 사회에서 제일 요구가 될 사람이 아닐까.
0: 그쵸,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요양보호사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사회 일원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착 1년차를 넘어서 앞으로 또 5년차, 10년차가 될 텐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언제 도적같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지 모르잖아요. 정말 그때가 오면 선생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1: 복음 통일이 어느 날에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제일 마음에 가진 것이 진짜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 섬기는 삶. 이제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어떤 국가에도 이제 아픈 사람도 있고 힘이 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을 이제 도우면서 직업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업을 선택했고 이제 이것을 꼭 복음 통일의 그날에 이제 써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그 여정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북녘의 주민분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 이 모든 게 생소할 수 있어요.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거고? 은혜라는 단어를 북한에서는 또 다르게 사용을 하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되게 폐쇄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향 주민들에게 그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선택할 권리를 주시고, 또
0: 아멘.
1: 내가 살아나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끌어내는 그런 주님. 힘들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내가 결국에는 그 끝에 가보면은 힘들고 슬프고 웃고 오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화려한 화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알고 하나하나 이렇게 오다 보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도 이제 인침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김일성 또 김정일 수령을 이렇게 두뇌로 삼고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0: 아멘.
1: 쉽지 않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저는 하나님을 알면서 이제 받은 은혜.

0: 그러면 또 이렇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네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니까 각자에게 임하시는,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참또 다채로우시잖아요. 누구에게는 따뜻한 하나님으로 어느 날 만나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우리 김사라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1: 저는
0: 분이실까요?
1: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0: 사랑의
1: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혹시 선생님이 뭐 찬송가나 아니면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1: 이제 부모도 영원히 저와 함께 끝까지 살아못 줍니다. 그치만 하나님은 저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영원히 저를 지켜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네, 찬송가 435장.

0: 아멘. 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면 이 방송을 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북녘교회 주민분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1: 네. 저는 북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그 살기 힘들고 인간이 아닌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가난 속에서 곤란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루빨리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손길 붙이시어서 오늘 하루빨리 우리 북한 땅에도 햇빛 찬란한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0: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그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행복과 은혜와도 네. 비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주시잖아요. 네. 그 행복을, 그 선물을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한 이야기들 함경북도에서 중국 땅을 거쳐서 제3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착생활을 하신 지 1년차가 되어가는 김사라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또 오늘 이후에 선생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다음 그 스텝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북한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거룩한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면서 돌아보는 반년의 시간들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7월은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로 몸도 마음도 균형을 잃기 쉬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한 달도 변함없는 영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선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하겠고요. 일상의 영성을 위해 하루의 일과를 아침 예배를 축으로 여시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6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시로 알려진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시편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직접 이 시편 110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셨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1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셨죠. 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말씀하시죠. 야,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그러죠. 자,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오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신비로운 성령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여기 내 주라는 말은 아도니라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아도니 그러면 아도나이의 1인칭 소유격입니다. 나의 주, 아도나이 그럼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도니 그러면 나의 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구별된 인격에 다른 주께 구별되는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해죠. 자, 천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들, 우리 마귀 사탄들, 나의 주 아도나이를 반대하고 원수처럼 행하는 이들에게 이들을 너희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자, 발판이 된다라는 건, 자, 이들을 발판으로 삼는다. 이들이 완전히 복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속할 때는 엎드리면은 그들 위에 발을 턱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고 뱀의 머리를 깨부실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 성경의 오른편은 권능의 상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할 때는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이 여호와와 같은 동격의 자리에 신적인 존재로 그분의 우편에 함께, 이것은 공동의 통치권을 나눠서 통치권을 갖는다. 함께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라. 이런 뜻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특별하게 들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두 곳을 먼저 살펴볼 텐데, 먼저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니까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게 나눠주 2번에 보면 취한다라는 말이 보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질에 동등된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을 하늘에서 보류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러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부활 승천하신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 땅,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게 한 다음에 모든 무릎을 10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 자,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원수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와 성자가 성령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자, 내가 이 때까지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언제 하셨던 말씀일까?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심지어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 세상을 향한 큰 계획과 그림을 그려갈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구원 경륜을 이야기를 하셨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협약하셨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자, 이거를 언제 이렇게 하셨느냐?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 협약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야기를 하셨던 그 놀라운 현장.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 말씀을 감동 가운데 들은 거죠.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하늘에 가니 삼위의 하나님이 구별되지만 한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 성자 그리스도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다윗이 내 주라고 하겠느냐? 그리스도 이때 얘기했던 그리스도 내 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다윗보다 이전에 영원전에 계셨고 다윗은 그분을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지 않았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거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자 시온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부터 구원의 시작이 돼서 온 세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예루살렘부터 먼저 부어주시고 모든 열방에 부어주셨죠. 복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갔죠.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버리시니 자, 규라는 건 통치자의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 파라오, 바로가 이러고 있는데 요 지팡이랑 막대기 이런 거 이렇게 들고 있죠. 요런 거를 규라고 그래요. 규. 권능의 규. 권능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의 주권을 상징하는 통치의 홀, 막대기인데 자, 이거를 주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건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교, 그 이 그리스도의 권능의 통치의 주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원수들 중에서. 자, 완전히 원수들이 복속된 상태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단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통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언제?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원수들이 여전히 머리는 상했지만 꼬리를 치며 이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가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의 통치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권능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면서부터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냐? 즐거이 헌신하니. 자, 이전에 왕정 시대는 왕이 동원령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건축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시니 어떻게 헌신합니까? 즐거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일꾼들로 한 분 한 분 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자 어떻게 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러분, 새벽 이슬. 신선하죠? 그리고 새벽 이슬은 한두 개만 맺히는 게 아니라 일단 내리면 무수하게 다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신비롭게 이렇게 돼.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이후로 임하신 이후에 수많은 열방의 하나님의 일꾼들, 주를 향하여 일어서는 수많은 청년들, 청년들이라는 건 은혜로 뒤덮인 젊은 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세대의 특징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통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오는 이들이 수없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역사를 기록한 게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그러자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호와가 맹세했다라는 건 뭐냐? 자기 자신에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변하지 아니하리라. 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 그러냐?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가운데 뭐라 그러냐? 너는 여기서는 너라는 건 내 주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자, 이 여러분, 그 당시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누구의 서열을 따라서 왔느냐?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잠깐 나오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으로 잠시 등장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어디서 왔는지 족보도 없고 그 기원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다윗 앞에, 살렘 왕이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이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도 영원 전부터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레위의 반차, 육체적인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완전한 기원도 알 수 없는 영원으로부터 온 제사장, 이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우리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셨죠. 7장으로 가시면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래서 7장 16절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0: 시작이다. 반차라는 건 계통, 계보를 따른다는 의미거든요. 자,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오셔서. 자, 5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와, 신비롭죠? 주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주님, 주 여호와. 근데 그분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 나라를 심판하시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른쪽에 계신 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 때에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잠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누구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오셔서.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 나라를 심판하고 문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그의 머리를 든다라는 건 뭐냐? 큰 승리를 거둔다는 건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 뿌리 박음으로,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잠시 쉬면서 시냇물을 마시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자, 이게 승리를 거두는 게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머리를 드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고 나에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는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지극히 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오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거두시는 방식은 큰 권능으로 막 모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심으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참으로 신비로운 시입니다. 다윗의 때에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계시하는 매우 중요한 시이고, 또 시편 110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할 때 그 온전한 통치의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을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는 하늘나라의 환상을 봅니다.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신뢰의 자리, 동역자의 자리인 오른편 자리에 내 주를 앉히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함께 그 옆에 앉히셨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이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 선포하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감사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갈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 자신은 새벽 이슬 같은 영원한 청년들입니다. 할렐루야. 7월 6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한 주도 승리하십시다. 샬롬.

벌써 한여름이 된 듯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있을 예정이고 폭우도 여러 번 내릴 것이라고 하니 우리 모두 철저한 장마철에 또 여름에 준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극동방송도 여름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 썸머 스페셜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들으며 이 여름을 잘 보내길 준비해야겠지요. 이렇듯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칠 위험이나 노후도 준비하고 자녀의 앞날도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걱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이지요. 말세지마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지혜롭게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으로 썸머 스페셜 함께합니다.

인간의 삶은 평안과 행복만이 계속되기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참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과 갈등,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 등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예상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전혀 예상치 못할 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지치게 되고 곤란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빨리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에 어떤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나를 뒤덮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하며 낙망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며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준비한 찬송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십니다. 낙심하는 자가 얻지 못하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결국에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포기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증,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국에 승리자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91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과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고향으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갑니다. 치어일 때 이미 바다로 나가지만 4분의 1이 천적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렇게 도착한 바다에서 다시 강으로 돌아가는데 치어 때 지나간 기림에도 본능적으로 정확히 고향을 찾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수많은 천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는 2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연어는 강에서 바다로 그리고 다시 강으로 돌아갑니다.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다에서 장성한 연어가 강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단 하나, 새끼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연어는 회귀 본능이 가장 강한 생물이지만 모든 동물에게는 이와 비슷한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모든 사람이 영원을 꿈꾸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고향으로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지 우리의 한계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 천국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참된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주님의 일을 맡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돌아갈 아름다운 본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하게 하소서. 참된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동신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웅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값없이 대신 짐을 짊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하고 식어가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조금씩 식어갑니다. 말씀 읽기를 미루고 기도를 줄이고 복음의 감격을 붙잡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 안에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 밖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우리의 신앙도 머물러 있으면 감격이 묻어지고 뜨거움은 식어지고 마음이 굳어질 테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넘쳐나고 주님의 성찬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실패와 숨겨진 눈물까지도 다 아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오래 신앙 생활한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복음의 불이 약해지자 육신의 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갈등과 혼탁함이 공동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매 순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

0: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원수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 기회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을 영접하려면 첫째, 반대편까지 품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책망하지요. 압살롬의 반란은 끝났지만 아직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반란의 중심 세력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먼저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할 대상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고 부르며 먼저 손을 내밉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단순히 왕권을 되찾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까닭입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 다윗에게 세상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이미 많은 세상 욕심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는 다시 왕으로 서야 했어요. 그러니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는 표현에는 다윗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향한 말이라기보다 잃어버린 형제를 향한 부르짖음에 가깝습니다. 마치 바울이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했던 마음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13절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압살롬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반역에 가담한 사람까지 품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요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제 누가 내 편이고 네 편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품어 하나가 되게 하는 데서 나옵니다. 결국 14절에 보니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됩니다. 억지로 복종시킨 것이 아니죠. 다윗의 포용과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인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처럼 누군가를 품는 사랑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편이 아니라며 밀어내는 사람은 없나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먼저 손 내밀고 품어주어

배워야 할내 형제, 내 고륙은 누구입니까? 왕을 영접하려면 둘째, 용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15절에 보니 유다 족속이 길갈까지 나와 다윗을 영접했다고 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언제나 회복과 새 출발의 의미가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요. 16절에 보니 시므이가 급히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시므이가 누구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심하게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의 온 족속 중 가장 먼저 내려와 왕을 영접합니다. 17절을 보면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왔고 시바도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함께 나옵니다. 왜 이리 서둘러 왔을까요? 형세가 바뀐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압살롬은 죽고 이제 다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됨을 깨달은 것이죠. 18절과 19절의 시므이는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참으로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한 회개라기보다 기회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받아줍니다. 왜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진심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고 계심을 먼저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아들의 죽음을 겪으며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비난한 사람, 내게 수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상대방의 진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직도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심을 인정합니까? 상대의 진심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모임에 가려고 교회 속으로 모임 시간까지 바꾸는 남편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보며 기회주의에서 돌이키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얼마 전 남편은 세상 모임에서 야유회를 간다며 제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사실 몇년전 그곳의 여자 회원 때문에 남편과 다툰 일이 있기에 저는 그 모임이 탐탁지 않았어요. 기회주의적인 시므이와 시바처럼 남편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 않았죠. 교회 소그룹 모임 시간까지 바꾸며 야유회에 가려는 남편의 모습에 낙심되기도 했어요.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지금껏 일하느라 힘들었으니 이제 좀 즐기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주님도 나를 오래 참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저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다 한계에 부딪히곤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과 코인 등의 투자로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유혹에 넘어가 코인을 매수했어요. 실시간으로 깜빡이는 숫자에 정신이 팔린 제 모습이 마음에 찔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지요. 그제야 어떻게든 야유회에 가려는 남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떠나 재물의 유혹에 빠진 제 모습을 보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원 가정에 대한 열등감으로 세상 성공을 줬다가 급성 호중구 감소증으로 소망이 끊어질 뻔한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있었어요.
세상 쾌락과 물질의 눈을 돌리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이제는 기회주의적인 말과 행동을 그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핸드폰에서 코인 앱을 삭제하겠습니다. 아침에 먼저 큐티인으로 말씀을

0: 묵상한 뒤 저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까지 품었습니다. 반역자 아마사도 품었고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길갈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여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지 말고 원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진정한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반역한 압살롬을 품고 저주하던 시므이까지 받아준 다윗을 통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마음을 닫고 조금만 배신당해도 사람을 정죄하며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보다 내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운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황 따라 움직이고 유익 따라 선택하며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길 원합니다. 길갈 언약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고 흩어진 마음을 주께로 다시 모으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원수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끝부분에 사실 아멘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너무 잘 받아들이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선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권능도 받고 땅끝까지 증인도 된다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권능도 없고 증인의 삶도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 거점으로 두었던 초대교회의 선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었으며 이때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베드로와 당시 박해를 받고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 그들이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과 마게도니아, 빌립보를 필두로 유럽에까지 아니 저 멀리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소위 1차, 2차, 3차, 4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가 AD 약 50년에서 52년, 2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갔던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전체 길이가 약 2년인데 1년 반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였고 문화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으며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정말 처참하게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 성적 문란이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그의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갖게 됩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자기들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다고 바울이 천거함에 출제됐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 그들이 바울의

이걸 돕습니다. 업이 같으므로. 그들의 업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천막 만드는 텐트메이커였습니다. 바울도 천막 짓는 사람으로 업이 같으므로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에도 감사함의 대상이 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 동안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바울의 선교한 도시 가운데서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3년. 두 번째 오래 머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고린도는 2차 전도행 전체 2년 가운데 무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불과 3주일. 대부분의 도시들은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아니 어떤 도시는 하룻밤도 지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지나간 데 비한다면 1년 6개월의 기나긴 세월 그곳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은 회당 곁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요새로 말하면 율법학교 교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도 유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회당장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온 집, 율법학교 모든 가족들, 교장의 모든 가족들도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이 성 중에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아.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수원성 안에 내 백성이 많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의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내에 파고들어왔습니다. 교회 내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교회 내에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의 제물, 고린도의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 앞에 먼저 드려져야만 시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녀 차별의 복장이라든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안 쓰는 문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당에 가라 이런 내용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문란은 참 대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가 이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들 아들이 또 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송사의 문제가 성도들끼리 법정에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의 문제, 먼저 와서 먹음으로 나중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일들 이게 전부 다 고린도 교회 내에 그뿐 아닙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들을 받은 대로 잘 선용하지 못하여 은사 남용의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는 바울이 자세하게 은사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글 가운데서 두 번째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세 번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중간에 없어진 편지 고린도후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나타나는데 그건 말고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바울이 쓴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13권이 바울이 썼다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 13권의 성경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넉 장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넉 장까지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밖에 뿐입니다.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 16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3장, 없어진 편지는 몇 장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편지만 성경에 기록된 두 권의 편지만 해도 모두 29장이라는 기나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을 잘도 용납했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도 용납했구나. 다른 영의 역사를 너희가 잘도 영합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성령의 역사 아닌 다른 영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내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서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타락한 도시에 세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 세기 위하여 가르침과 교훈을 담은 편지를 보냈던 것,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다양성의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 세계적인 다양한 풍습과 문화, 언어, 생각, 태도, 관습, 각양각색의 생각과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행동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몰려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자 바울이 있을 때에는 없었던 고린도 교회 내에 이상한 사상들이 각기 자기의 주장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회 내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우상 숭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들이. 문제는 그 다양성, 각양각색의 특징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차이 다를 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받은 교육이 다릅니다. 가문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풍습 모든 게 다르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 교회에 용납되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것이 아닌 틀린 것은 교회 안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차이, 기호의 차이, 호불호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윤례,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의롭지 않은 불의, 정의가 아닌 정도가 아닌 탈선, 그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용납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큰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차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느릴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약할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셀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요 옳은 말씀입니다.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없거나 다를 때,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 옳고 그름의 정확한 기준이 모호할 때, 각자의 생각하고 평가하는 시각이 다를 때, 그때 얼마든지 다양성이 용납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를 때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닌 영역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를 뿐 틀린 나와 같지 않으면, 나와 같지 않으면 나처럼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법도 만들고 내 생각대로 원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 규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나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양성을 이해하고 용납해줘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의 모든 다양성을 받아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절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가 하면 다르면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르면 틀린 게 있습니다. 다르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달라도 틀린 것입니다. 어떤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정답을 갖고 있는 수학 문제에 그 정답이 1일 때 정답을 안 쓰고 0.99999999999 틀린 게 0.000000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0.00000001밖에 안 다는데 그게 뭘 맞아요, 맞기는? 틀리지. 틀려요, 그죠? 아니, 틀려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취향, 생각, 가치관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없다는 생각함으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이 내가 가진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의 적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인정하면 다르지만 용납되는 겁니다. 다르지만 얼마든지 화합하여 일치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야, 오케스트라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건 보편적,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과는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요. 다른 것은 틀립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무엇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보편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는 같지 않고 똑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달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가 눈, 코, 입, 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입이 눈 보고, 너는 맨날 보기만 하지 음식도 입에 못 들어가, 입에 눈에 못 넣잖아. 뭐 먹지도 못하는 게 왜 그렇게 보려고 뇌를 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눈은 보지도 못하는 게 처먹기만 자꾸 쳐넣으면 어떡하냐. 입 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기 다 다른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몸에 붙어있을 때 그 기능이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일치의 조화, 방금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나 찬양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르면 안 된다, 다르면 틀린 거야,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다른 것은 불법이야, 다르면 이단이야, 다르면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는? 아, 나는 저 돌덩이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건 다 똑같은 거야. 그게 폭넓은 게 가슴 넓은 거예요? 안 돼. 돌덩이 믿는 건 안 돼. 라고 말해야 돼. 왜? 절대 기준이 말씀입니다. 이 가게 못 가면 저 가게, 가게는 슈퍼마켓은 이 슈퍼마켓 아니면 저 슈퍼마켓 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런 성경 말씀에 예수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 아멘. 생각의 차이, 취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근데 이걸 성적 지향, 성적 취향, 성적 차이라고 말하며 동성애, 동성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내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득이 비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도, 더 강렬한 믿음도, 더 큰 헌신도, 더 큰 어떤 노력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요,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나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들 예수였어요.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다, 영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육신이고 영이 아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 말고 다른 예수 전하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성령 아니고 다른 영은 안 돼. 귀신의 영은 안 돼. 아무리 힘이 세도 악한 영은 안 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불일치의 조화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 인생의 가장 결정이 영생의 문제 해결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외에는 예수

0: 주머니에서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아니야. 기도야 기도.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계속 나왔습니다. 이러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이쁜 여자, 이쁜 여자로도 안 돼요. 멋진 남, 아우, 멋진 남자로도 안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왜 아멘? 아멘 누가 안 하는가? 옆 사람 좀 보세요, 좀.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친 내가 네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외에 다른 교훈 없어. 6장 3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교훈은 옳은 교훈이 아니라 다양함, 다양성의 일치를 잘 품어내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독특성, 진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 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기뻐하라. 너희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갈릴리 교회 송흥준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양심과 선한 통찰력을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서며 복음을 품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오해가 치유되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이 사회와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7월 6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 원치 않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가 있죠. 바로 고난이라는 이름의

불청객입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 같은 고난이 아니라 내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심한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누구나 무력감에 빠지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심한 고난을 보게 하시고 또 겪게 하십니까? 아니, 평탄한 길도 많고 많은데 왜 이리 거친 광야, 캄캄한 터널로 인도하십니까? 고난에 대해 성경엔 여러 해석들이 있죠. 오늘 저는 시편 71편에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71편에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땅 깊은 곳.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땅 깊은 곳, 원어적 의미는 은부, 가장 깊은 바닥, 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곳,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수렁. 실제로 우리 이 땅 깊은 곳에 던져질 때가 있죠. 여러 이유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그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요.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을 받을 때가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땅 깊은 곳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느끼는 것은요, 철저한 고독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내가 처한 이 깊은 감정의 수렁과 고통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혼자 고스란히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1편 20절의 이 고백은 딱 보면은 이 고독함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옆에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더 큰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남이하는 우중 가운데 많은 곳이 있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각자의 날씨가 있고 또 비가 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일상이 혹시나 사방에 꽉 막힌 자리 아니면 정말 흐린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무덤에서 영광으로 향하는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안개는 거치고 먹구름은 거치고 찬란한 주의 영광이 곧 드러납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또 각 지역마다 더 풍성한 찬양들 여러분에게 더 많이 선물해 드릴 텐데요. 오늘 찬양 속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주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6998님, 오늘 오프닝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은 고난을 대신 안아주신 주님, 의지하는 저 맞습니다. 아침에 더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4420님, 우리 성남에서 앱으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데 우리 진상철 형제님 대단하십니다. 이야, 오늘 극동방송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응원의 마음이 힘이 되는데요. 할렐루야. 네. 8008님, 와, 서머 스페셜이 벌써 돌아왔네요. 많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은혜로 적셔지겠죠? 라고 하셨고요. 우리 6810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힘있게 고백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은 더 많은 또 찬송가들에 이어서 제가 찬송들 여러분에게 더 많이 전해드리겠고요. 1671-9719-7680-6635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저는 시편 71편 이 20절의 말씀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고난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71편 20절 이 시편 기자는 외로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독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내 옆에 지금 계신다.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이 땅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혹시나 무덤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으로 향하는 그런 역사가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를 땅 깊은 곳에 묻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묻힌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시작될 때다라고 이 아침 말씀해 주십니다. 안개는 거칩니다. 먹구름도 거칩니다. 이 우중도 거치고요. 그리고 밝은 햇살 같은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여러분 오프닝 말씀 또 문자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연어 선물을 드릴 텐데요. 우리 오프닝 말씀을 10명 이상에게 잘 공유하시는 분, 우리 지부장님들 이렇게 또 문자 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해서 여러분 연어 선물 기분 좋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힘있게 어깨를 펴고 한번 찬송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봅시다.

이 복된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십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과 함께 복된 월요일 아침 주님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찬양 속에 은혜 받고 우리 4420님 제가 연어 선물 추첨했습니다. 아까 우리 성남에 계시는 우리 진상철 형제님께 연어 선물 행복하게 보내드리겠고요. 또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우리 지부장님들 계세요. 참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고 더 참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실 줄 믿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신미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귀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극동방송을 향한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데 제가 또 답장해드리겠고요. 오늘 또 선물도 주소도 전해드립니다. 또 현재 제 상황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을 보내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답장도 보내옵니다. 우리 파리사모님께 힘내시라고 또 우리 연어 선물 행복하게 전해드립니다. 또 9024님 오늘 처음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 단톡방과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공유하니 참 좋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다음 주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또 마음 주셨잖아요. 제가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복합니다. 또 문자번호 6765님께도 함께하고요.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또 제 생일인데요. 제 생일을 좀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 3720님께도 연어 선물을 행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많은 분들 계시는데 하여튼 나 외에 이분들이 오늘 꼭 받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의 쉼표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또 그동안 감동이 있었던 작품들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갖게 되는데요. 황미경 사모님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만나봅니다.
2: 삶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확실한 시작도 뚜렷한 끝도 없는 시간,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 그 애매한 틈에 우리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기도의 응답도 느껴지지 않으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0: 흔들리고 약속의 말씀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시간, 소망은 자꾸 작아지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사이의 시간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어디에 도달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하고 견뎌야 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침묵 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이의 시간은 종종 어둡고 고요하기도 해서 숨을 참고 있는 시간 같지요. 그곳에는 대답도 없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확신이라는 이름의 욕심, 성과라는 이름의 자존심, 속도라는 이름의 불안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허상을 하나씩 벗겨내는 시간 말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자라고 말없는 고백이 깊어지고 눈물 속에서 기도가 익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진짜 믿음 하나가 조용히 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이유도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지요. 상처의 회복을 기다리고 길 잃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정말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가요? 이 긴 기다림에도 당신의 뜻이 있나요? 의심과 확신의 마음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이 물음 속에 머무는 시간은 힘들고 더디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믿음은 단단해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이의 시간은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용히 다듬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사이의 시간은 우리들만의 특별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지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이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때에 말이죠. 그러니 절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1: 사이의 시간, 뭔가 멈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의심과 확신의 마음 사이 어디쯤에서 주님을 향해 질문하는 그 시간, 자꾸 더디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에 주님은 우리 안에 더 깊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 또 이 방송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또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이름은 좋은 아침입니다고요. 여러분께서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할 수 있고 모든 또 영상 자료들을 다시 보실 수 있고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도 정말 많은 분들을 보셨는데요. 꼭 한번 다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합시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문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망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20절의 말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도저히 내 힘으론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수렁, 그 땅 깊은 곳. 그럼에도 그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실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심을 믿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꼭 봐야 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찬송과 함께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그리고 아침에 쉼표 영상은 쉼표, 또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은 인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맞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작하십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찬양합시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하라. 초대교회 시절은 종 곧 노예의 제도가 있었던 로마 시대였습니다. 종은 죽여도 되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시대였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형제로 묶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빌레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화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소유를 훔쳐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수종자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수종자로 머물지 않고 바울이 써준 편지를 손에 든 채 빌레몬에게 찾아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며 화해를 청합니다. 물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겠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맞으라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갈등을 풀어내는 화해의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원리는 사람 사이의 문제는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빌레몬과 만나서 화해를 해야 했습니다.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은 빌레몬과 만나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수종자로 머물러 두기보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찾아가는 걸음은 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간 노예는 잡아 죽일 수 있었던 로마 시대에 도망간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인 빌레몬을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찾아간 것은 사람 사이의 문제는 사람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해결하였지만 사람과도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로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하지만 사람 앞에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 1장 18절로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초대교회 시절 재산을 훔쳐 도망간 노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요구한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더 하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시대, 노예가 있었고 도망간 노예는 죽여도 되는 그 시절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고 형제 이상으로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그 이상으로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도 화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화해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실 것을 말할 때에 얼마나 겸손하고 정중하고 낮은 자세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화해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중하고도 겸손하고 지혜로운 화해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경우 화해를 하러 가서 화해 대신 더 크게 싸우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해하러 갔다면 진정한 화해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대사도로서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겸손한 자세로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훔쳐간 모든 것들 바울이 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 역시 그리스도께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자세를 배웁시다. 정중하고도 지혜로운 화해의 자세를 배웁시다.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을 회개하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과도 화해를 해야 합니다. 노예와 상전을 형제로 만드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줍시다. 바울을 통해 우리는 화해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하고도 정중하고 지혜로운 화해의 자세입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

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십계명이란 건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열 가지 규율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 표현을 일상에서도 자주 만납니다. 성공하기 위한 십계명, 돈을 잘 벌기 위한 십계명, 건강하기 위한 십계명, 이렇게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이야기할 때 십계명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십계명의 원래 의도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하게 되는 그런 십계명은 사실 십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그 기준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기준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십계명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그렇게 상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괜찮은 아침 시작할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지금 시작할게요.

파페라 트리오 히스프렌즈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Look, don't be afraid라는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부터 극동방송이 이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요. 시원한 찬양들로 은혜를 선사하는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8월 중순까지 쭉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 기간에는 많은 말보다 한 곡에 이 찬양에 깃들어 있는 그 은혜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신청 찬양 지금 가장 많이 틀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란 뜻이에요. 혹시 지금 아마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운전하시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어요. 혹은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의 사연과 또 근황을 담아서 함께 신청 찬양을 보내주시면, 네, 오늘 그 곡들을 우선순위로 이 시간, 네,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내용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녹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PR이다라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실 이 다음부터 십계명의 그 본격적인 구절들이 이어지는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영혼들의 주인이 되시는 구주시죠. 그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파워풀하게 다가와서 오늘 꼭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계신가요? 혹시 잠시 세상 속에 흔들리셔서 삶의 주체의 자리에 내 스스로가 앉아 있진 않은지 이한 시간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지금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시고 다시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띄워드릴게요. 소리엘의 밝은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먼저 들으시죠.

0: 공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네, 아멘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네, 우리 전북 극동방송에서 제작한 2026 서머 스페셜 특별 아이디 같은 건데, 네, 아마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지 않나 싶은데 아이가 참 씩씩하게 찬양을 잘 부른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네요. 자,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십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관련된 말씀을 쭉 전해드릴 예정인데, 낭독해드릴 때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내가 주인 삶은 다리 놓는 사람들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진 찬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편곡 찬송가입니다. 전은주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본래 곡은 새 찬송가 95장의 찬송가에 본래 멜로디는 좀 다른데 편곡 버전으로 했는데 바이올린의 음색이 전참 좋아서 이 찬양을 자주 또 듣곤 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좀 밝은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히즈윌의 주님 먼저 가세요 라는 찬양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이 제일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발걸음이겠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어지는 찬양은 윤상은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